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이제 1년이 넘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전라북도에 펼쳐지는 프로 스포츠 그리고 아마추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때에는 꼭 좋아요 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라북도 펼쳐지는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먼저 전북 현대 소식, 원정 경기에서 3-1로 아주 깔끔하게 울산 현대를 이겼습니다. 그 소식도 분석해드리고요.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이 남자 고등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의 코치 그리고 주장 선수를 저희 스튜디오에 초청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프로야구 소식, 전반기 마지막 한 주였는데요. 그 경기 내용 역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스포츠 전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먼저 프로축구 소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북현대는 울산 원정 경기에서 울산 현대를 3대 1로 이겼습니다. 강원 FC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말끔히 씻는 멋진 승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울산까지 원정 응원을 온 5천여 명의 팬들에게 승리의 감격을 선물했습니다. 이 순간 정경구 교수와 함께 좀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아, 예,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자, 전북이 이제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에서 3대 1로 완승을 거두었는데 양 팀의 경기 중에 그 4연승의 기록이 또 있어요.
2: 네,
1: 네.
2: 그렇습니다.
1: 네. 그 더비가 경기 첫 번째 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2: 사실 뭐 지난 그 전북이 월드컵 시기에 보여줬던 강원과의 경기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1: 네.
2: 전북 팬들로서도 굉장히 우려가 컸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울산과의 경기가 원정이었었잖아요.
1: 네,
2: 그
1: 그렇습니다.
2: 원정에서 이 경기가 상당히 전북한테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를 3대1로 이제 승리하면서 전북이
1: 네.
2: 또 다른 또 기회를 갖게 됐고, 특히 또 이날 보여준 전북의 이 경기는 올해 2026년도 전북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런 경기력이 아니었는가
1: 네.
2: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난 16라운드 그 강원 FC전 경기와 비교하면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기력 면에서 참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몇
2: 네,
1: 가지만
2: 그렇죠.
1: 좀 말씀해 주시면은.
2: 사실 뭐그 강원전에도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전북 팬들이고 또 전북을 좋아하는 축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월드컵 휴식기에서 상당히 긴 시간 팀을 재정비하고
1: 네.
2: 또 팀의 부족한 면을 다시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첫 경기가 강원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날 경기력에 보여줬던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지만, 최근에 지금 그 전북이 지금 울산과의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다른 팀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1: 네.
2: 사실 뭐 강원전에서는 뭐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속에 있었던 거고,
1: 네.
2: 이게 지금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는 공체의 어떤 밸런스나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수 있고요.
1: 네.
2: 또그 새로운 선수는 아니지만 그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이 참여하면서 팀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또 공격의 밸런스, 속도 이런 게 울산을 압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북의 그런 우려들을 씻어내는 그런 좋은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 보면은 수비가 안정됐고 미드필더들의 조율 그리고 공격적인 그 확실한 결정력 뭐 이런 3박자가 맞았다. 그런데 교수님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2: 나 아, 그러군요. 그날 뭐 경기를 보셨겠지만 그 수비에서 투 베테랑 김영진과 그 박지수들이 뭐 헌신하면서 야구를 끝까지 시청하지 않게, 물론 실수는 조금씩 있었지만
1: 네.
2: 결국 그걸 잘 지켜줌으로써 전북이 거기에 동력을 얻었고, 그런 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속도가 울산을 압도하면서 그런 경기에 뭐 플랜을 가져갔고, 그게 또 득점으로 만들어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의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 FC 때는 월드컵 대회 참가한 선수들을 쉬게 만들면서 이 가운데 소위 미드필더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 연결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 선발 선수들이 이제 그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죠. 네. 그 선수들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특히 그
2: 뭐, 잘,
1: 김진규.
2: 네네.
1: 네, 김진규하고 강상윤의 그 참여가 가운데 미드필더에 아주 그 든든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물론 뭐, 강상윤 선수가 경기가 나오면 전북의 팀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게임 모델이.
1: 네.
2: 굉장히 그런 활동량도 많고요. 특히
1: 네.
2: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의 어떤 공간들, 이런 걸 침투해내면서
1: 네.
2: 상대의 수비를 붕괴시키는 데 굉장히 역할을 잘하죠.
1: 네.
2: 그뿐만 아니라 김진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그 패스에 대한 섬세함,
1: 네.
2: 그 경기 템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북이 그 경원전에 볼 수 없었던 경기를
1: 네.
2: 이날 또 특히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1: 네.
2: 못단을 가지고 홈에 네. 상대 홈에서 이런 걸 보였다라고
1: 네.
2: 하는 것은 전북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홈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1: 네, 네.
2: 울산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팀에 대한
1: 네.
2: 그런 무게감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특히 이제 중원에 있는 오베르단과 김진규의 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공수가 서로 그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윤활유가 좀 듬뿍 그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과 또 국제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 서로 혼합이 되니까 아주 그 조율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팀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으로 보면 허리잖아요.
1: 네.
2: 오베르단 또 김진규가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호흡을 맞춰왔던 것들을 더 정확하게 유지를 잘 하면서
1: 네.
2: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에 대한 타이밍이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특히 속도 있게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패스의 타이밍 이런
1: 네.
2: 것들을 잘 만들어줬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좀 전반과 후반을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좀 섬세하게 설명 좀 해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2: 전반 같은 경우는 좀 시작할 때 약간 울산이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전북이
1: 네.
2: 조금 그 내려선 수비는 아니지만 좀 수비 안정화를 갖추면서 경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1: 네.
2: 사실 이미 뭐 정경윤 감독은 울산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만 그 경기를 안정화에 가져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김승섭이나 그리고 이동준의 경로 측면의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울산의 상대적으로 수비들이 견고한 면은 있지만 스피드는 떨어지거든요.
1: 네.
2: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특히 그 30분 경우 그 볼이 전환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속도
1: 네.
2: 거기에서 또 득점을 만들잖아요. 빠져나오는 통해서 이동준이
1: 네.
2: 중앙으로 넣어주고
1: 그렇죠.
2: 김진규가 또 득점을 하는 그 과정
1: 네.
2: 이런 과정들에서 전북이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하면서 전반을 마쳤었고 후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교체에 대한 그런 타이밍, 또 선수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승욱 또 김혜관 이런 선수를 투입하면서
1: 네.
2: 또 투입한 선수들이 또 공교롭게 다 득점을 해내면서
1: 네.
2: 전북이 이날 완벽하게 경기를 울산에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전북은 용병술이 적중되면서 선수가 교체되면 그 선수가 득점하는 그러한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2: 네네.
1: 이승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김혜견 선수 있었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2: 뭐 그 경기 흐름 자체가 이미 전반 끝났을 때는 전북이 지배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흐름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1: 네네.
2: 이런 것들을 보고 상대를 더욱 지배하게 괴롭힐 수 있고 상대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승우를 빨리 투입했다는 점이 하나의 변수를 줬고요.
1: 네네.
2: 결국 또 이승우 선수가 그날 득점을 또 하게 되잖아요.
1: 네네.
2: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김혜관 선수를 투입하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드는데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지난 강원전에서 시간은 짧았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팬들에게 그런 강한 인상을 줬단 말이죠.
1: 알겠습니다.
2: 이 선수가 그 경기 시간이 늘어가면서 자기가 보여주는 그 경기의 플랜,
1: 네.
2: 또 경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이 득점까지 만들었고 또 고등학교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만들면서 전북이 또 다른 하나의 이슈를 끌어오면서 전북의 팬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용병술이 뛰어났다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용병술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기자들을 봤습니다.
2: 네네.
1: 네네. 그 이제 승부가 갈렸던 그 세 골의 그 득점 상황이 사실 다른 때보다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정확한 패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세 골이 만들어졌다. 우격다짐이 아닌 정말 전북연대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였다라고 하시는데
2: 네.
1: 교수님 그 세 골을 좀 더 섬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2: 30분경에 김진규 선수의 첫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는
1: 네.
2: 전북이 수비하는 형태에서 지금 PK 지역에 있었거든요.
1: 그렇죠.
2: 블록 지역에서. 근데 이거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가 빨랐고요.
1: 네.
2: 이제 이동준 선수한테 연계가 됐고, 이동준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좋으니까 그
1: 그러니까요.
2: 공간을 최대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공간 확보를 했고, 크로스와 슈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순간에 안으로 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또 운반하는 과정에 김준규 선수를 주게 되죠. 김준규 선수가 이때 슈팅을 할때 그냥 슈팅을 하지 않아요. 왼쪽에 김준성 선수를 주는 척하면서 템포를 한번 뺐거든요. 그러면서 수비에 대한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두 선수에 대한 관객을 보이고 그 공간에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요.
1: 그렇군요.
2: 참이 상황을 보면 속도와 김진규 선수의 그런 노련한 영리함 이런 것들이 맞는 득점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이승우가 들어오면서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1: 그렇죠.
2: 이승우 같이 그런 골의 감각이 뛰어난 선수한테 왼쪽 측면에서 공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지근 선수가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완벽하게 돕고 반대골대에다 밀어넣는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가마차는 슈팅 이번 슈팅으로서 정말 자기의 진가를 보여주는 골이었고요.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1: 그럼요.
2: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이 선수가 들어와서 34분에 지금 울산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이잖아요. 그 선수를 앞에다 두고 그
1: 그렇죠.
2: 선수에 대한 볼을 뺏어가지고 다시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 수비를 두 명을 붙이면서 왼발로 때리는 것도 그게 그렇게 골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그거를 또 해내는 이 어린 선수에 대한 대단한 대담력, 그다음에 이 선수에 대한 능력 이런 걸 한꺼번에 보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정말 세골다 누가 봐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골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김혜견 선수의 그 슛의 강약이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코너를 향해서 정확히 볼을 차는 그 능력이 감격적이었다. 그렇게 리포팅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2008년생 만 17세 신의 김혜건 선수가 물론 이제 그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새로운 슈퍼스타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좀 조급할까요? 제가?
2: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수가 전북 뉴스팀에 왔을 때부터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에서 노출이 많이 됐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또 차세대 전북을 끌어갈 선수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 1군에만 출격하는 시간이 조금 지금이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기대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김일건 선수가 경기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 뉴스팀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전북 같은 경우는 뉴스 선수들이 프로에 데뷔하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팀이거든요.
1: 그렇죠.
2: 조건적으로 워낙
1: 두터우니까
2: 코드가
1: 선수층이.
2: 탄탄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게임 뛰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단에 김혜원 선수가 이런 희망을 보여줬고 또 그런 희망 속에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전북이 앞으로도 미래적으로 다음 시즌까지도 그 다음 시즌까지도 훨씬 더 좋은 스쿼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김혜건 선수의 골이 터졌을 때그 문수경 기장을 찾는 전라북도 팬들이 한 5천여 명이 갔다고 그러는데 일반 관중들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TV 화면에 보니까 그 놀라운 표정. 아니,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어? 그 표정들이 아주 좀, 저희들도 놀랬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그 슛동작.
2: 그때 그 상황들과 표정, 이거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경기 상황에서 그 상대 팀에 있는 수비수, 외국인 수비수와 경쟁해서 이기잖아요. 이 선수가. 이겨내면서 그걸 파고들면서 이미 주의를 보더라고요. 내가 주의해야 될 상황인지, 내가 혼자 해야 될 상황인지 판단했고. 거기서 왼발로 때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골키퍼를 또 통과하면서 득점을 만들었고. 이런 대담성, 또 이런 적극성, 이런 것들이 팬들이 보고 싶어 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고등학생 선수한테 이걸 보게 되면서
1: 그러니까요.
2: 정말 다 같이 놀라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제가 저도 축구 중계를 꽤 오래 했지만은 고3이 프로 1부 리그에 나와서 경기를 뛰는 경우가 있었나요?
2: 글쎄요,
1: 저
2: 저는
1: 기억이
2: 기억이
1: 안
2: 안
1: 나는데.
2: 나는데 지금 강원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강원
1: 아,
2: 안민혁
1: 강원은
2: 선수라든지. 전북에서는 지금 제가 저도 지금 기억이 확실히 안
1: 전북은 저는
2: 나는데.
1: 처음이라고 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강원 FC가 또 그런 경우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워낙 경기가 전체 90분간의 경기가 그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슈팅 자체가 너무 깔끔하면서 개인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워크가 맞아 떨어지면서 세 골을 넣는 장면들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날 경기를 보면서 김진규, 강상윤 이 움직임이 말이죠. 참 좋더라고요. 거기가 미들필드에서 장악을 해주니까 모든 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2: 사실 잘 보셨습니다. 근데 김진규나 네. 강상윤 선수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1: 네. 네.
2: 전북이 양쪽 측면의 윙어들이 빠르잖아요.
1: 그렇죠.
2: 다른 선수의 리듬을 태워줄 수 있는 선수들은 이 두 선수예요.
1: 네, 그렇죠.
2: 이 김진규가 그 역할에 대한 패스를 잘 만들어주고
1: 네.
2: 강상윤은 그 볼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상대의 수비의 균열을 깨주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조합이
1: 네.
2: 어제 승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이동준 선수의 그 스피드도 또한 돋보이는 그리고 또 본인이 슈팅도 물론 한두 번 했습니다마는 김진규에게 패스하는 것은 본인이 자기의 골을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해주는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힌 타임이었다고 보는데 이동준 선수도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2: 이동준 선수 뭐 속도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고요.
1: 그렇죠.
2: 선수가 그 속도를 이용해서 볼을 치고 나는 스피드 역시도 빨라요.
1: 네네.
2: 속도도 빠르구나.
1: 네네.
2: 그래서 그날도 보였지만 골이 들어가기 전에 또 우측에서 상대의 공간을 완전히 허물면서 슈팅을 또 여러 차례 기회를 맞잖아요.
1: 네네.
2: 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특정 상황은 또 그거를 본인 스스로에게 되지 않고 타이밍을 죽여서 김진규 선수한테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유, 상황에
1: 네.
2: 대한 판단까지 이미 또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1: 네네.
2: 그래서
1: 네.
2: 전북에서는 공격에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이죠, 이 선수가. 기회를 만드는데.
1: 그렇죠.
2: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 김진규, 이승우, 김예건 이런 선수가 골을 득점했다는 것은 앞으로 전북연대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 그럼요. 뭐 그동안 우리가 보면 못다, 뭐 티하고 이런 선수들에게 대한 득점의 의존도가
1: 그렇죠.
2: 이 선수들이 이승우나 김혜건, 김진규 선수로 분산되면서 상대한테는 그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1: 그렇죠. 네.
2: 전북한테는 그 전술적 스코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더욱 크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이제 전북이 29승 29점의 승점을 갖고 있고 1등 서울이 36점 그 다음에 강원 포항이 28점으로 코 밑에 바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2: 네.
1: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인천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데 자 원정 인천 경기를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2: 사실 인천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이고요.
1: 그렇죠.
2: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이 볼을 소유했을 때 나가는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1: 네네.
2: 전북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으로 다시 지금 원정 2연전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 네네.
2: 아마 또 그리고 인천이 아마 어제 경기에서 저 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 그 흐름이나 이런 또 그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북이 주도하지 않을까.
1: 음흠.
2: 또 전북이 지금 이 경기에 그대로 우리 인천전에만 그 경기를 해준다면은 뭐 기대 이상의 경기, 승리상
1: 네.
2: 승리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스코어는 몇 점으로?
2: 뭐 그건 하지 않게 전북이 아마 저는 뭐 2대 1, 3대 1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 알겠습니다. 예. 저는 2대 0으로
2: 예,
1: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2: 네,
1: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와 함께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 경기 여러분과 함께 평가를 또 같이 하면서 청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고등부에서 정읍에 있는 정주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고부에서는 전주 성심여고가 여고부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는 결승에서 서울 최고를 3-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고등학교 강명훈 코치님 그리고 김태현 주장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과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오니까 키가 1m 80이 넘은 선수가 두 분이나 들어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기분입니다. 네, 네. 자,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의 학교 역사를 좀 알고 싶은데요, 코치님.
2: 네. 네. 저희 학교는 1938년에 개교한 남녀공학 일반개혁 고등학교로 네네. 지난 25년 학년에는 115명의 40회 졸업생이 졸업하여 네. 현재 총 동문은 9,948명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신입생은 네. 114명에 입학을 했습니다.
1: 1983년에 개교를 예, 하신 거죠? 예, 예, 예. 1983년입니다. 예. 네. 정주고등학교는 그러면 언제 배드민턴 팀을 창단했나요?
2: 저희 학교는 네. 2023년 1월부터 팀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네. 공식적인 창단은 그해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1: 네네. 앞에서 잠깐 그 졸업생이 9,948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내년이면 이제 만 명이 넘겠군요.
2: 네네네.
1: 아 좋습니다. 역사가 역시 있는 학교라서 네, 이제 만 명의 동문회가 구성이 되는 거군요.
2: 네네.
1: 네네. 자 창단은 23년에 1월에 하셔서 이제 3년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2: 네네.
1: 네 좋습니다. 정주고등학교 선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2: 네, 현재 저희 팀은 총 13명으로 3학년 6명 2학년 3명, 1학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 네.
2: 3학년에는 김태현, 이민재, 네. 한현우, 강민건, 박서준, 한현, 박하연, 2학년에는 박정빈, 조승현, 신찬,
1: 네.
2: 그리고 1학년에는 김민석, 임종훈, 황두찬, 성현빈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러면 다양한 이제 스포츠 종목이 있을 텐데 네. 정주고등학교에서는 배드민턴 팀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 저희 지역에는 네. 다양한 종목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그중에서도 배드민턴은 오랜 역사와 안정적인 선수 육성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1: 네.
2: 이러한 환경의 바탕으로 배드민턴 팀이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읍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2: 네네.
1: 역시 있겠죠? 학교가?
2: 네네. 네네. 네, 있습니다.
1: 어느 학교인지?
2: 현재 초등부는 정읍 동초등학교, 중등부는 정읍중학교에서 팀을 운영하며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 농림고등학교,
2: 네.
1: 과학고등학교라고 하죠 지금요.
2: 네네네. 네네.
1: 그런데 그 학교가 있는데도 선수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2: 그래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 지금 선수가 지금 현재 한 4명 정도 있고요.
1: 네네.
2: 지금 타지에서 온 선수가 9명 정도 있는데
1: 그렇군요.
2: 지역에서만 선수를 육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1: 그렇죠.
2: 좀 외부에서 선수들을 좀 저희가 좀 스카우트를 할 때도 좀 있고
1: 네네.
2: 그리고 이제 좀 뭐 요청이 좀 들어와가지고
1: 네.
2: 좀 그럴 때 좀 저희가 좀 선수를 좀 수급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정주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죠?
2: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하는 데도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나으시겠는데.
2: 네네.
1: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창단 이듬해인 2024년부터 정주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24년도에도 우승을 했더라고요.
2: 네네.
1: 네네. 그래서 제가 워낙 우승팀 숫자가 많아가지고 25년, 작년과 올해 것만 여쭤볼게요.
2: 네네.
1: 입상,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2: 저희 학교는 2025년에
1: 네.
2: 19개 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을 했는데요.
1: 네.
2: 대통령기 전국대회 단체 1위.
1: 네.
2: 이 대회에서 저희가 창단 3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1: 그렇군요.
2: 그리고 전국 학교 대항 대회 단체 1위.
1: 네.
2: 혼복 1위, 복식 1위.
1: 네.
2: 그리고 그해 전국 체육대회 단체 2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1: 네네.
2: 그리고 2026년 올해 상반기 동안
1: 네.
2: 13개 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을 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독일 주니어 대회에서 단식 2위를 했고
1: 네.
2: 네덜란드 주니어 대회 혼합복식 2위, 네. 제64회 협회장기 대회 단체 1위, 네. 그리고 김학석배 대회에서 단체 1위, 복식 1위, 3위, 네. 그리고 대통령기 전국종별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1위, 단식 1위, 2위, 네. 그리고 복식 1위, 3위를 했고, 네. 네. 대통령기 대회까지 우승하여 네. 저희가 이번 대회에 2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1: 야, 벌써 25년도보다 올해 상반기밖에 안 했잖아요.
2: 네네.
1: 그런데 13개 종목에서 3위에 들었으니 앞으로 이제 또 하반기에 시합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예,
1: 성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2: 좀 하반기 대회에 좀 대회가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정체전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아마추어 엘리트 체육은 전국 체육대회 우승이죠.
2: 네네.
1: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우리 코치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코치 생활하셨는지요?
2: 저는 2016년도에 은퇴한 후에 군산대학교, 만주중학교, 그리고 정관장,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한 후에 정주고등학교에서 2024년부터 지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1: 네네. 코치님의 양력을 보니까 정읍초등학교, 정읍중학교, 그다음에 전주 농구를 나오셨고
2: 네네.
1: 그때는 없었죠. 이제 정주고등학교
2: 네, 정주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주 농구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1: 이 뭐 전주 농구는 뭐 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아닙니까?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2: 네네.
1: 박주봉 그 감독님 선배님이시죠.
2: 네네.
1: 저희 6월에 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우리 아버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40분간 방송을 하셨는데
2: 네.
1: 그러면 선수 생활을 하시고 실업팀에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1: 네. 어디에서 활동하셨어요?
2: 저는 그 충남의 당진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1: 하셨다가.
2: 네, 한 7, 8년 정도 거기서 선수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리고는 이제 고향의 정주에 와서 네. 정주고등학교 코치님을 하셨군요.
2: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그 선수들의 지도 방법, 코치님들마다 좀 다른데
2: 네.
1: 거기에는 이제 훈련 시간, 훈련 방법, 개인과 복식의 훈련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2: 저희는 현재 저희 선수들은 정규 수업을 마친 후에
1: 네네.
2: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훈련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2: 그리고 훈련은 기본기와 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1: 네.
2: 저를 포함해 두 명의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또한 선수들의 특성과 전문성에 맞춰 단식과 복식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코치님 말고도 또 보조 코치님이 또 계시겠죠?
2: 네네. 저희가 선수가 13명이다 보니까 예, 저 혼자
1: 감당 못하겠죠. 그래도. 아, 그러니까.
2: 예, 예, 예.
1: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2: 네네.
1: 반복된 훈련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2: 네.
1: 두 분이 충분히 하십니까?
2: 예, 저희 둘이 뭐 단식과 이제 배드민턴의 단식하고 복식이 좀 나눠져 있는데
1: 그렇죠.
2: 좀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좀 단식 훈련 그리고 좀 복식 훈련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둘이 좀 나눠가지고 좀 네, 그런 식의 방식으로 좀 훈련을 선수들 시키고 있습니다.
1: 여기 그 상장 받은 거 보니까 남녀 혼합 복식이 있어요.
2: 네네.
1: 그 아니 혼합 거기는 여자 선수가 없잖아요.
2: 네, 저희는 여자 선수는 없는데
1: 네네.
2: 저희 지역에 전주 성심여고가
1: 그렇죠.
2: 있거든요.
1: 네,
2: 그 전주 성심여고하고 이렇게 지도자 선임께 좀 조율을 해가지고
1: 네, 좀, 대회당하는군요.
2: 네, 대회를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저 성심여고 감독님한테도 이게 들었거든요.
2: 네네.
1: 그랬더니 정주고등학교는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는데
2: 네.
1: 코치님 만나보니까 그게 사실 현실이었더라고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옆에는 이제 주장 김태현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코치님. 안녕하세요.
1: 네. 아주 잘생기셨어요. 우리 김태현 주장은 배드민턴을 언제 시작했고 동기거리를 알고 싶은데요.
3: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을 시작했고요.
1: 네네.
3: 시작을 한 동기는 초등학생일 때 아빠를 따라서 배드민턴 클럽에 갔는데
1: 네.
3: 거기서 배드민턴 치는 모습을 보고 코치 선생님이 선수 한번 해보는 건 어떻냐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시작해본 것 같습니다.
1: 네, 키도 크고 손의 길이가 팔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2: 네네.
1: 그렇죠. 실제 제가 보니까 어깨에서 내리는 그 손의 길이가 네. 유난히 긴 것 같아서 제가 네. 그 장점이 있는 거죠.
2: 예, 그래도 아무래도 그 배드민턴은 이렇게 뭐 뿌리는 좀 이렇게 늘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종목의 특성상 이렇게 좀 몸이 좀 많이 좀 뻗친다고 해야 되나?
1: 그렇죠.
2: 예, 좀 그래가지고 좀 신체의 그런 예, 그런 변화적인 부분이 네네,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1: 이게 또 네트 플레이 할 때 보면은 네. 그 떨어지는 그 플로어에 곧 닿을 것 같은데도 그걸 라켓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올리는 그런 거 보면은 네. 팔의 길이 있는 사람이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배드민턴을 선택하게 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보니까 또 어때요? 우리 선수.
3: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훈련을 계속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서 대회 수상도 하고 하니까 큰 보람도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든 훈련도 많았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것을 느껴서 네. 지금은 배드민턴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1: 아, 제 삶의 부분이 됐다. 그 아주 좀 몸에 닿는 얘기예요.
2: 네네.
1: 고천님, 이야 좋습니다. 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시절에도 입상하는 경력이 있죠, 우리 조장님.
3: 네, 네. 2019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2위를 했고 네. 2020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단식 2등과 개인전 복식 1등을 했습니다.
1: 네네.
3: 2021년 중학교 1학년 때는 연맹 회장기에서 개인전 단식 3위와 복식 2위를 하였고 2022년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대항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했습니다.
1: 네.
3: 2023년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 대항 선수권 대회 개인 복식 1위를 했습니다.
1: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3학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또 우승한 경력이 있겠죠.
3: 2024년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대회에서 복식 1위를 하였고
1: 네.
3: 2025년 대통령기 전국종별선수권 대회 단체 2위를 했습니다.
1: 네.
3: 그 다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 2위를 하였고 2026년 대통령기 전국종별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1위, 개인단식 1위, 개인복식 3위를 하였습니다.
1: 네. 벌써 상반기에 이 정도 13개 종목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하반기 코치님 몇 개 대회 우승하실 거예요?
2: 정황을 예. 좀 하고는 싶은데
1: 네, 네.
2: 예, 뭐 선수들의 이런 몸 뭐 컨디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열심히 해주면 좋지만은 그래도 그냥 나는 제 목표는 이제 앞으로 정체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대회가 두 대회 정도 좀 남아있거든요.
1: 네.
2: 좀 선수들의 좀 몸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네. 좀 전국체전을 좀 매진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라이벌을 하는 고등학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2: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곳은 지금 서울의 서울체육고등학교하고 그리고 광주의 전대 사대부고가 알겠습니다. 지금 좀
1: 그러면 전라북도는 전주 농구는 좀 요즘 쉬는 기간인 모양이겠죠?
2: 네, 아닙니다. 전주 농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1: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서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약간의 그 파도처럼
2: 네, 네.
1: 상승 무드가 타는 해가 좀 있고
2: 네.
1: 좀 선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숫자가 작으니까
2: 네,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주 농구는 뭐 역사를 자랑하는 네.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 배드민턴 학교예요.
2: 네네. 네,
1: 인정합니다. 그것은. 자, 코치님.
2: 네.
1: 김태현 선수의 장단점이 있겠지 않겠어요? 주장 감당.
2: 네, 그 저희 김태현 선수는 네. 우수한 시체 조건과 뛰어난 공격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1: 네.
2: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성실하고
1: 네네.
2: 그리고 매 경기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
2: 다만 좀 체력적인 부분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개선을 한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배드민턴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코트는 작은데 그 뛰어다니는 그 순발력, 그 짧은 단거리를 뛰는 그 모습으로 보면 엄청난 심폐 기능도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 풋워크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판단이 맞나요?
2: 네, 배드민턴이 이게 배드민턴은 좀 스피드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1: 네네.
2: 아무래도 뭐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런 지구력이 좀 좋아야 그 한 게임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예.
1: 자 이제 팀 전체를 보면은 단체전이 있고 복식전, 단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2: 예.
1: 정주고등학교는 각 종목별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요?
2: 저희는 종목별 구분을 하기보다는 저희 선수들이 각자의 기능과 재능이 좀 뛰어나다고 봅니다.
1: 네.
2: 그래서 단식이든 복식이든 종목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1: 네.
2: 뭐 단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단식과 복식 나가고 또 단체전을 나갔는데 단체전 경기는 어떤 방법으로 경기를 하나요?
2: 저희가 5선 3판, 이제 5선 3판으로 경기를 하는데요.
1: 다섯 경기를 해서 그중에 선 3승을 네. 하는 팀이 이긴다 이거죠.
2: 네네.
1: 그렇다면 단체전에서 그 다섯 개 종목을 어떻게 나누나요?
2: 저희가 처음에 단식,
1: 단식,
2: 복식, 단식. 아, 그렇게 네, 이런 순으로 나가서 하는데요.
1: 네.
2: 앞에서 단식, 복식을 이기게 되면은 네, 경기가 이제 끝나는 걸로.
1: 그래서 올해 서울 최고를 3대 0으로 이겼다는 얘기예요.
2: 네네.
1: 나이볼인데.
2: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단식 선수들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2: 네네.
1: 정주고등학교가.
2: 네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 최고와의 단체전 결승에서 이제 3대 0으로 이겼을 때 선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나요?
2: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최고는 단식이 강한 팀인데요. 저희 역시 단식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1, 2 단식에 에이스를 배치하여서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대 0으로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1: 그래서 상대방도 그만큼 첫 번째 선수로 나오거나 두 번째 선수는 강하게 배치를 했을 텐데 정주고등학교 선수들이 더 나았다는 얘기군요.
2: 제가 봤을 때는 좀 5대 5 경기였는데 저희 선수들이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1: 컨디션이 좋아서
2: 예. 좀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1: 우리 김태현 주장처럼 선수 구성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키가 크고 그렇습니까? 순발력이 빠른 저 작은 선수는 없나요?
2: 좀 유일하게 김태현 선수만 좀 작고요.
1: 그래요?
2: 다른 선수들은 한 180, 뭐 1, 2, 3 다 되는데
1: 더 커요? 다른 선수들이?
2: 네. 좀 등치만 좋고 키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1: 예, 네. 옆에 체격은 넓은데 네, 네. 키로 봐서는
2: 네.
1: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큰 키인데 우리 네. 코치님도 키가 굉장히 큰 키인데요.
2: 저는 183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문을 열고 딱 들으시는데 이야 크다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2: 네.
1: 생활체육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 네, 네.
1: 이 남녀 이제 어린이들 요즘 부모님들이 배드민턴에도 관심이 많아요.
2: 네네.
1: 그렇잖아요. 특히 여자 선수들 많은데
2: 네.
1: 아무튼 어쨌든 간에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은 또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 입장에서 네. 어린이들의 경우 어떻게 그 선택을 해야 되며 또 가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기 위해서.
2: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려면 먼저 기본 장비를 좀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도자와 상담을 통해 취미반으로 할지 선수반으로 할지 결정한 후 자신의 수준의 목표와 맞게 운동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가령 어린이 자녀가 전혀 운동을 못하거나 또는 그런 달리기도 잘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그런 어린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시작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2: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애들이 그런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그 운동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1: 그렇죠.
2: 그런 걸로 잘 부모님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운동 좀 능력이 좀 떨어지면 좀 취미로 네. 취미반을 좀 가고
1: 취미반 있고 또 선수반 있군요.
2: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이제 엘리트라고 엘리트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네.
2: 예, 그러면은 뭐 선수반으로 이제 뭐 전문 체육인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1: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어릴 때 이제 취미반으로 들어가서 하다가
2: 예.
1: 한 1, 2년 해보면 이 애는 선수가 될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하듯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가 판단이 된다는 얘기 예. 되겠죠.
2: 상담해서 그 지도자와 상담하고 테스트를 보거든요.
1: 알겠습니다. 예. 네. 성인의 경우 한번 여쭤볼게요. 성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2: 뭐 성인의 경우는 뭐. 취미하고 건강의 목적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그렇죠.
2: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그 지도사와 상담을 통해서
1: 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준과 목적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뭐 배드민턴이 시합 TV를 보면 야 재밌고 멋있겠다라고 이렇게 막 덤벼들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네. 준비하는 게 입문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특히 이 무릎하고 발목에 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인들의 경우.
2: 네, 아무래도 배드민턴이 이 뭐냐 이 런지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무릎이나 뭐 관절, 발목 이런 뭐 배드민턴도 팔을 많이 쓰는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엘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성인들 보면은요. 배드민턴 가면은 준비 체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라켓 들고 들어가서 바로 그냥 네. 라켓을 휘두르는데 그 저만 상가해야 돼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정주고등학교 자랑도 해주셨고 또 배드민턴의 상식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해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요. 네네. 또 좋은 성적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주장만 데리고 나오지 마시고 다음에는 다른 선수들도 데리고 오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강명원 코치님 그리고 김태현 주장 모시고 학교 자랑을 듬뿍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 소식도 전하기 위해서 김병철 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네. 자,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로 롯데와의 경기, 네네. 3연전 경기를 했는데 1승 2패, 1승 2패밖에 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3연승 해버려서 3위 팀 순위 4위에서 3위로 차고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네. 그게 안 되고 말았죠.
2: 네네 맞습니다. 네네.
1: 첫 경기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힘 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패했단 말이에요.
2: 네, 기아는 지난 3연전을 총력전으로 준비했지만 그렇죠.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내주고 말았습니다.
1: 그렇죠.
2: 이래 먼저 선취점을 뽑았지만 수비에서 아쉬운 판단들이 이어서 연이어 나오면서. 이닝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을 살리지 못했고요.
1: 네.
2: 결국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2: 기록상 실책은 아니었지만 김도영과 김선빈, 김호령의 수비에서 평소답지 않은 장면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롯데에게 넘겨준 것이 컸습니다.
1: 네.
2: 여기에 선발 김태형도 2와 3분의 2이닝 8실점으로 버티지 못했고요. 반대로 롯데 선발 로드리게스는 7이닝 1실점으로 기아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1: 네.
2: 결국 수비 집중력과 선발 난조, 타선 침묵까지 모두 겹치면서 전반기 마지막 승부에 첫 단추를 아쉽게 끼운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3박자가 한 번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2: 네, 전부 다. 맞습니다.
1: 각자 놀았어요, 각자.
2: 네네.
1: 자, 투수진 얘기부터 하죠. 그러면은 롯데와의 1차전에서 기아가 총력적을 예고했지만은 이 투수진부터 이제 힘들었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기아는 불펜 총력전을 준비를 했지만 선발 김태형 선수가 예상보다
1: 네.
2: 일찍 무너지면서 계획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1: 그렇죠.
2: 김태형은 2와 3분의 2이닝 8실점으로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요.
1: 네.
2: 초반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불펜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네.
2: 이렇게 보였고요. 결국 선발 맞대결에서 승부가 크게 갈렸고 기아는 준비했던 총력 운영을 펼쳐보기도 전에
1: 네.
2: 경기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 네네.
2: 경기 후반기에는 좋을 때 투구를 꾸준히 이어가는 안정감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여기에 이의리 선수의 복귀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1: 네.
2: 선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네. 그 타선이 초반에 이제 선취점을 뽑았지만은
2: 네네.
1: 롯데의 선발 로드리게스의 구위에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회 나성범의 적시타로 먼저 앞서면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1: 네.
2: 이후에는 롯데 선발 로드리게스의 구위에 완전히 묶였습니다.
1: 네.
2: 직구와 변화구의 조합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고요.
1: 네.
2: 득점권에서도 추가 안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공격의 흐름이 계속 끊어졌습니다. 반면 롯데는 18안타를 몰아치면서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기아는 경기 중반 김도영과 나성범 등 주전 선수들의 교체를 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초반 선취점을 지켜내지 못한 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타선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1: 네네. 이제 수비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야구를 보면은 이제 기록 전문 기록인이 있습니다.
2: 네네,
1: 워낙
2: 맞습니다.
1: 중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 네네.
1: 그러면 이제 기록상으로는 에러가 아닌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2: 네네.
1: 이제 바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2: 네네.
1: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책인데
2: 네.
1: 그게 기록으로는 또 실책으로 안 나오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2: 네네.
1: 그런 아쉬운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단
2: 네,
1: 말이에요.
2: 맞습니다. 네. 기록에는 실책으로 남지 않았지만 경기 흐름을 바꾼 수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특히 1회가 가장 아쉬웠는데
1: 네.
2: 2사 1, 2루 전민재 평범한 3루수 땅볼 때
1: 네.
2: 김도영 선수가 타자 주자를 잡으려다 내야 안타가 됐고
1: 네.
2: 이 상황에서 2루로 던져 선행 주자를 잡았다면
1: 네.
2: 이닝을 끝낼 수 있었거든요.
1: 네.
2: 결국 만루가 이어지면서 이 길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네. 자, 근데 1차전에서 김선빈 선수가 2회부터 교체됐어요.
2: 네, 올 시즌 이범호 감독이 경기 초반에 주전 선수들을 교체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이번 교체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1: 네.
2: 선수단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이래 수비에서 이닝을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웠고
1: 네.
2: 이에 공격에서도 병살타가 나오면서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경기 시작부터 선수들의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보여집니다.
1: 네, 네. 이제 감독이 보기에 선수들이 지금 정신이 좀 집중되지 않고 플레이를 하니까 이제 최고 참인 김선빈 선수를 희생하는 거예요.
2: 네, 네.
1: 넌 들어와 하면은
2: 맞습니다.
1: 벌써
2: 경각심을 네, 숨어주기 위해서
1: 후배 선수들이 네, 그렇죠. 알아보거든요.
2: 네네네. 실제로 김선빈 교체 이후에도 김태형의 포구 과정, 김호령의 타구 처리 등 평소 기아답지 않은 수비가 계속 나오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었습니다.
1: 네.
2: 이범호 감독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포스트 시즌처럼 치르겠다고 했지만
1: 네.
2: 선수들의 집중력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됐었습니다.
1: 네.
2: 결국 이번 교체는 한 선수의 질책이 한 것이 아니라
1: 네.
2: 매 순간 집중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감독의 강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경기 전에 투수가 선발 투수가 공개가 되잖아요.
2: 네네네.
1: 그러면 대충 승패가 있다는 나오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아 오늘은
2: 승률,
1: 예, 승률적으로 예. 선발 투수 롯데 선수가 A급이 나왔다.
2: 네네네.
1: 우리는 4번 정도나 5번 선수가 나왔다. 누르디게스와 김태형 같은 경우.
2: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거기서 승패가 나지 않았냐 생각도 드는데 자, 2차전은 또 3-11로 또 졌단 말이에요.
2: 네. 기아는 전날 경기 후 선수들의 강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1: 네.
2: 결과적으로는

0: 패배를 당하면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루징 시리즈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1: 네네. 그 제임스 네이딜 그 선발 투수 말이죠.
0: 네네.
1: 이 선수는 굴곡이 좀 심해요. 저희가 그 경기 내용을 보면은.
0: 네네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도 믿음의 투수였는데
1: 네네. 에,
0: 롯데전에서 좀 2차전 롯데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1: 네네. 그 3과 3분의 1 이닝 동안 5실점을 하고 네네. 말았단 말이에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0: 네. 내일은 3과 3분의 1 5실점으로 한국 무대 이후 가장 이른 시점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그렇죠. 네.
0: 평소처럼 제고와 커멘트가 살아나지 않았고 빗맞은 안타와 볼넷이 이어지면서 계속 주자를 내보냈었습니다.
1: 네.
0: 특히 3회에는 볼넷과 안타, 폭투까지 겹치면서 실점이 늘어났고
1: 네.
0: 4회에도 다시 이 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격에서 아쉬움이 컸는데 타선이 그렇게 어려워요. 안타치기가.
0: 네. 초반 득점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고요.
1: 네.
0: 득점권에서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병살타와 범타가 이어지면서 흐름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롯데 선발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고요.
1: 네.
0: 초반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추격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 네.
0: 결국 득점권 집중력 부족과 연결되지 않은 타선이 연패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 경기와 롯데가 이제 기아와의 경기 하는 과정에서 4연패에 이제 빠졌는데
0: 네네.
1: 이제 구세주 고참 양현종 선수가
0: 네네네.
1: 이제 선발로 나옵니다.
0: 네네. 네네. 네, 역시 2기에서는 양현종이라는 말이 그냥 나올 정도였죠.
1: 네. 네.
0: 앞선 4경기 모두 선발 투수가 초반을 버티지 못하면서
1: 네.
0: 경기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1: 네.
0: 양현종은 5이닝 1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1: 네.
0: 최고 구속보다는
1: 네.
0: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고요.
1: 네.
0: 투구수 69개로 효율적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특히 2회와 5회 득점권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1: 네.
0: 범타를 유도하면서 추가 시점을 막아낸 것이 승리의 발판이 됐다 이렇게
1: 네.
0: 보여집니다.
1: 네네. 자 이제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잘 던져주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김도영 선수가 또 이제 홈런을 기록하면서 27호 홈런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0: 네네. 네. 가장 반가운 장면은 역시 김도영 선수의 홈런이었습니다.
1: 네.
0: 6회 솔로포로 시즌 27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전반기를 홈런 공동 선두로 마쳤고요. 특유의 강한 타구 생산 능력도 다시 보여줬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초구를 놓치지 않고 담장을 넘긴 장면은 김도영 선수의 자신감과 타격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 네네. 그 27호 김도영 선수의 홈런 그 타구의 질이라고 할까요?
0: 네네.
1: 대단했죠. 맞는 순간에 넘어갔다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0: 홈런의 타구 속도가 무려 183.2km였는데 김도영의 선수 올 시즌 최고 기록입니다.
1: 네.
0: 워낙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고요.
1: 네.
0: 특히 몸쪽 높은 코스의 직구를 가장 자신 있는 싱으로 정확하게 받아치면서 비거리 130m의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1: 네네.
0: 역시 스윗스폿에 맞으면 리그 최고 수준의 장타력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1: 네. 지금 좌측하고 우측이 보통 보면은 90에서 100 정도가 좌우의 그 홈런
0: 네네네.
1: 그 거리죠.
0: 네네.
1: 펜스 거리.
0: 네네.
1: 그 센터가 110 정도인데.
0: 네네.
1: 이 130이라면 외야 스탠드 중단 이상을 갖다가
0: 그렇죠.
1: 꽂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네네. 자, 그런데 이제 홈런 타구 속도를 한번 비교하면은 기아 선수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생겼더라고요.
0: 네,
1: 누군가요?
0: 의외의 주인공은 네. 박상준 선수입니다.
1: 네. 박상준.
0: 김도영의 이번 홈런 타구가 183.2km로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이었는데
1: 네.
0: 기아팀 내 최고 기록은 박상준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지난 5월 LG전에서 홈런을 기록할 당시 타구 속도가 무려 184.7km
1: 네.
0: 측정이 됐는데요.
1: 네.
0: 현재까지 기아에서 가장 빠른 타구입니다.
1: 네.
0: 이 기록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박상준 선수가 단순히 마치는 타자가 아니라
1: 네, 네.
0: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타 잠재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최근 타격감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만큼 후반기에는 김도영과 함께 중심 타선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3차전에서 연패를 끊으면서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했는데 승리의 원동력은 모두 프레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0: 네, 역시 뭐

0: 선발 양현종 선수의 역할이 저는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앞선 두 경기에서 선발이 초반에 무너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죠.
1: 네.
0: 양현종 선수가 5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으로 버텨주면서 경기 운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네.
0: 또 타선도 필요할 때 홈런이 터졌고요.
1: 네.
0: 카스트로가 선제 홈런을 로 분위기를 만들었었고
1: 네.
0: 김도영과 나성범도 홈런을 보태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1: 네, 네.
0: 여기에 박재현 선수도 멀티히트와 이득점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줬고요.
1: 네.
0: 무엇보다 앞선 두 경기와는 달리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었고 불펜도 제 역할을 하면서 투타의 균형을 되찾은 대차는 것이 연패 탈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후반기를 앞두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승리였다.
1: 네.
0: 이렇게 보여집니다.
1: 홈런 퍼레이드에서 김도영 선수가 제 실력을 발휘 못했는데 거기도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0: 네네,
1: 이
0: 그렇죠.
1: 선수를 자기가 지정하지 않나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왜 갑자기
0: 제가 생각할
1: 박찬호 선수가 나와요?
0: 이벤트성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날 제가 이제 공 던지는 걸 봤는데 사실 이제 홈런 그 레이스 할 때는 한 존에 돌아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치기 좋은 존에 돌아야 네네. 되는데 아웃코스 갔다가 인코스 왔다가 근데 아웃코스가 좀 많았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아니 당겨서 치게끔 그렇죠. 한복판에다 딱딱 던져줘야 되는데
0: 김도용 선수도 좀 뭔가 느낌이 자기가 이제 7개였잖아요. 네. 7개 이상을 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이 좀 잔뜩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저 점수가 무슨 영원히 남는 건 아니고 네. 하나의 축제니까요.
0: 네, 저도 네. 무조건 김도영 선수가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켜보는 분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1: 네, 자 이제 7월 26일, 16일부터 목요일부터 다시 또 시작됐는데요. 인천과 SSG 4연전이에요.
0: 네네네.
1: 간단하게 좀 네. 예상해 주시죠.
0: 네. 7월 16일부터 인천에서 SSG 랜더스와 주말 4연전을 치르면서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전반기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쳤던 만큼 후반기 첫 시리즈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0: 특히 인천 원정은 항상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졌던 만큼
1: 네.
0: 선발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 네, 네.
0: 타선에서는 올스타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한 김도영을
1: 네.
0: 중심 타선이 초반부터
1: 네.
0: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1: 네.
0: 좋은 분위기 속에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1: 네.
0: 후반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순위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네. 4연승 2승 이상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네. 4위 유지하려면
0: 네네.
1: 7위 SSG와의 경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연전 펼쳐지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많은 시청률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네.
1: 전북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네, 또 한 주기 시작됩니다.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날이 정말 덥고 습하고 더워서요. 숨이 턱까지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걷다 보면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르고요. 그늘에 있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까만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의 문을 여는 순간요. 이야, 정말 찬 공기가 훅 함께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택시 안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으신 겁니다. 순식간에 시원해졌습니다. 몇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답답하고 숨 막히던 공기였는데 차 안에 있으니까요.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고요. 하늘과 그 아래 풍경이 참 따뜻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택시 안에서요. 밖을 올려다본 하늘은요. 파랗고 맑아서 기분도 맑아지는 듯 했고요. 택시 창밖으로 바라보는 풍경의 햇빛도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저 하늘 아래를 걷고 있었거든요. 아, 덥다, 덥다. 근데 실은 덥다는 말도 안 나왔어요. 너무 더워서 그냥 무표정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아스팔트 위에서 걷고 있었거든요.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 안에서 함께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 풍경이 그냥 덥고 습하고 숨 막히는 풍경이었는데 말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차 안에서 바라보니까요. 똑같은 하늘, 똑같은 거리, 똑같은 풍경인데 여유로워 보인 거예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덥다 덥다 했는데요. 택시 안에서의 잠시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창밖 풍경이 여유로워 보인다는 게요. 참 유난스럽다, 참 변덕스럽다, 참 우버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더운 날, 뜨거운 햇살 아래의 풍경이요. 따뜻하고 여유로워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요즘 날이 정말 덥고 습한데요. 한 일주일 전으로 그렇게 갑자기 한 일주일여 전만 해도요. 날이 덥긴 해도 그렇게 습도가 습하지 않아서 그늘에 앉아있으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습하기까지 하고 장마, 비도 자주 오고 그랬잖아요. 장마도 오고 그래서 본격적인 올해의 여름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며칠 전엔 정말 덥고 습한 날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열기에 익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글이글, 아 익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하곤 하잖아요. 내륙재는 뜨거운 햇빛 아스팔트에서 이글거리며 올라오는 열기예요.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뜨거워서 숨이 찰 정도였는데요. 그러다가 약속 장소에 시간이 빠듯해서 택시를 탔는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정말 너무 뜨거운 날인데요. 택시의 문을 여니까요. 문을 밖으로 택시 손잡이를 잡고 쓱 여니까요. 그 문을 여는 순간에 마치 택시 안에 에어컨에 찬 공기가 문을 쑥 열고 밀고 나오는 것처럼 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의 거리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택시 문이 열리면서 택시 안에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 순간 시원했습니다. 시원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시였는데요. 택시 안에서 땀도 마르고 좀 시원해지니까요. 좀 전까지는 차창밖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참 땀 흘리면서 지쳐있다가 택시를 타니까 시원한 그 느낌에 아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택시 안에서 몸도 씻고 하니까 창밖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시원하다 하면서 창 쪽에 기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너무 뜨겁고 더워서 힘들게 했던 그 하늘과 그 거리가 참 따뜻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저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제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거나 듣곤 하는데요. 마음먹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하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덥다고 했는데 잠시 동안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바뀔까 하는 생각에서요. 어? 그렇다면 혹시 택시가 아닌 저 조금 전처럼 저 뜨거운 거리를 걸을 때도 마인드 컨트롤로 마음과 생각으로 아, 이 정도 더위야 뭐 괜찮아. 더 더운 나라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여름은 뭐 이 정도 더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름이니까 더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좀 나아질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한들 시원해질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밖은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강렬하고요. 여전히 정말 축축하게 습한 날씨인데요. 밖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시원한 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 그 차이 하나로 똑같은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풍경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내가 있는 자리가 변한 거예요. 지금은 시원한 차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창밖에 봄에 벚꽃이 피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좀 편안할 때는 길가에 길을 걷다가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 하나에도 발걸음이 멈추기도 하고요. 똑같은 벚꽃, 똑같은 들꽃인데 말입니다. 결국 풍경은 그대로인데 그 풍경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의 온도가 달랐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걷다가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을 볼 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신호등에 걸리면 차가 여러 대 멈춰 서 있는데요. 어떤 때는 그 차 안을 무심코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버스는 아무래도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호에 차들이 걸려 있을 때 창밖을 내다보면요. 버스가 높다 보니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 승용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곤 합니다. 일부러 막 그 안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멈춰있는 차 안으로 우연히 눈길이 갈 때요. 그런 때요.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에어컨 바람에 여유 있게 콧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지각할까 봐 마음이 조급할 거고요. 누군가는 방금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약속이나 일정에 쫓기는 분들은 계속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시계를 보거나 그렇기도 하죠. 똑같은 신호등, 똑같은 하늘 아래인데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풍경은 다 다른 겁니다. 실제로 차 안에 사람들의 표정이 다 보였다는 건 아니고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보통 선팅을 지나게 하니까 표정까지 세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안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멈춰있는 승용차의 차 안을 잠깐 보게 되면 그 안에 사람들은 얼마나 또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차의 수처럼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이나 생각이 다를 테고요. 그 다른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서 저마다 거리의 풍경도 다르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 중에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는 글귀인데요.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는요. 그냥 좋은 말이다 정도로 넘어갔었는데요. 엊그제 며칠 전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이 말이 문득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 밖에 뜨거운 햇빛에서 축 처진 상태로 더워하다가 시원한 차 안에 들어가서 창밖을 보니까 이 굵기가 새삼 떠올랐습니다. 결국 풍경이 바뀌어야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의 마음의 온도가 바뀌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는 걸 그 차 안에서 새삼 느꼈습니다. 물론요, 이게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운 날은 여전히 덥고요. 힘든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더운 날, 괜찮아, 이 정도 더위쯤이야 라고 해서 갑자기 시원해지는 건 아닐 거고요. 너무 힘들어 할 때, 괜찮아, 화이팅! 그런 마음은 분명히 어떠한 작은 힘으로 작용을 할 테지만 힘든 일이 갑자기 사사삭 해결되는 건 아니죠. 에어컨 없이 그 뙤약볕 아래를 계속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숨이 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잠깐이라도 그 뜨거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원한 자리에 앉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제적인 공간적인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몸을 잠깐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요. 아까는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풍경이 잠깐이지만 다르게 보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일상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잠깐 커피 한 잔,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요즘은 날이 너무 더우니까요. 제가 따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나을을 또 자주 마시고 있기도 합니다.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볼 때요. 아니면 복잡한 생각이 많을 때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올 때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 몇 분의 쉼이 다시 그 상황을 마주할 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몇 분이 우리에게는 그 시원한 차 안,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차 안에 위와 비슷한 자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건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풍경도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땐 옆 사람의 작은 실수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내가 조급하고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똑같은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뭔가 내가 날카로워져 있을 때는 같은 상황이라도 부드럽게 안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괜히 날카롭게 굴었던 나를 떠올려 보면요. 어쩌면 그건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제가 그날 너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날 차 안에서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요. 여유라는 단어도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 무덥던 날씨가 습했던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진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꼭 택시 안이 아니더라도 정말 더울 때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카페 밖을 바라보면요. 조금 전에는 카페 밖 그 풍경 속에서 헥헥거리면서 걸어갔던 나의 모습과 비슷한 거리의 사람들 풍경인데 내가 이제 시원한 카페 안에서 투명한 유리창 밖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뭔가 밖에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앉아있던 그 자리 하나가 저에게 그런 여유를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어놨던 택시의 온도가요. 그 뜨거운 풍경을 바라보는 뜨겁고 지쳤던 마음의 온도를 잠시 낮춰줬던 겁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제인 버킨, Yesterday, Yesterday.

제인 버킨, Yesterday, Yesterday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5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4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124회 방송 내용은요,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할까 하다가요, 너무 오랜만에 시간, 네, 오랫동안 시간 연락을 못해서, 네, 오랜 시간 동안이죠. 연락을 못해서 머뭇거리며 문자를 보냈는데요. 지인의 답문자가 바로 오고 이어지면서 서로 주고받은 몇 개의 문자에 마음이 개운해지고 후련했습니다. 문자를 보는데 마치 그 지인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가 웃는 모습이 훤히 보이는 듯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문자를 통한 서로의 안부였지만요. 오래전에 보았던 그 느낌, 그 친숙함 그대로였습니다. 아, 이럴 걸 진작에 안부라도 전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안부 인사도 드릴 겸톡 보내요. 이 짧은 몇 마디가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어줬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지인,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연락을 한번 해볼까?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생뚱맞게 안부 인사만 보낸다는 게잘안될 때가 많아요. 제가 말했더니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서로 정말 반갑게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이 지인 한 명한테만 그렇게 했지. 그러고 나서 다른 지인들에게도 한번 연락을 할까 했는데 그게 선뜻 또잘안 되고 궁금해 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득한 사이인데도 막상 연락하려면 손가락이 전송 버튼 앞에서 자꾸만 머뭇거리게 됩니다. 반가움에 이어 어색함이, 그리움에 이어 미안함이 먼저 떠오르는 그 마음을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눠봤는데요. 연락이 뜸해진 시간만큼 소식을 물어야 할 이유는 커졌는데 오히려 그만큼의 망설임도 커집니다. 그동안 연락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지? 어떤 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서로 어색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문자 한줄 앞에 줄줄이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요, 관계에 쌓이는 먼지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툭툭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마음만 먹으면, 네, 그 시간을 넘어서 툭툭 시간을 먼지처럼 털어내면, 지인에게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엊그제 연락한 것처럼 친숙해졌다는, 그것처럼 되는데, 이것도 시기가 기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유통기한처럼요. 너무너무 오래되면 정말 그때는 연락을 하기가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요.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하는 사이에 전화번호가 바뀌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너무 오랜만이라 전화가 쑥스럽고 어색하다면요. 안부 문자도 좋고요. 저는 전화보다는 문자가 마음도 편하고 오랜만에 할 때는요. 더구나 생각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어서 문자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짧은 문자만으로도요. 마음에 머물러 있던 그리움이 비로소 전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방송 124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싱클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휴, 지인 중한 분이 거의 날마다 시한 편과 그 시를 인용한 글로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보내는 건 아니고 그분의 지인에게 살포하는 거죠. 매일 뿌리는 문자라 답장은 거의 하지 않고 분기에 한번 정도는 답장을 합니다. 보낸 정성을 생각하면요. 읽지 않고 삭제하자니 양심이 찔리고요. 때로는 읽지 않은 채로 톡에 매달리는 게 싫어서요. 차단을 할까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2년 있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인터넷 와이파이 사정이 엄청 열악하다 보니까요. 그 안부 문자가 도착하면 인터넷이 정상인 걸알수 있어서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귀국 후 다시 그 지인의 안부 문자가 성가시긴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읽고 있답니다. 나 자신의 간사한 마음을 다스리면서요. 키읔키읔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글 고맙습니다. 네, 간사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간사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음이 다 참,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문자를 보고 인터넷이 정상인 걸알수 있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 네, 전주FM 너튜브 댓글 그 부분을 읽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그 순간에는 한 셈이네요. 저도 그런 문자요. 여러분에게 받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문자들 매일 아니면 자주 오는 좋은 글귀라든지 아니면 시를 낭송하거나 시를 좋아하신 분들은 시를 보내주시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뭔가의 한 상황에 대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자주자주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은 그와 관련된 현황, 상황을 이건 고마울 수 있겠는데요. 더 고마울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다른 문자도 반갑지만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 문자를 보면 좋은 글귀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반가운 마음 한편에는 왠지 저는 서운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상대방이 저를 생각하며 보냈다기보다는요, 그냥 단체 문자처럼 복사하고 붙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한 거잖아요. 뭔가 그 내용에 좋은 글귀 같은 것을 보내주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짧은 안부 문자라도 함께 보내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글귀나 아니면 뭐 좋은 내용을 보내줘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뭐 그런 좋은 시라면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뭔가 오늘에 대한 인사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글귀와 관련된 거의 매일 아니면 자주 오는 거에는 저도 답장을 매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뭐 오늘 날씨나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는 단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제가 이제 넙죽넙죽 받아 먹듯이 좋은 글귀를 받기만 하니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네, 성의 표시죠.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문자가 매번 안 가게 되는 이유, 상황은요. 보내주는 문자에 어떠한 내용이나 글귀만 있지 저와 관련된 뭐 인사라든가 안부 문자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단문자를 보내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아니면 좋은 글귀를 매일 보냈는데 매일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인지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루에 하나 예전에 제가 받은 문자 중에는 짧은 생활 영어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 좋은 글귀를 보내준 분도 있었어요. 너무 길지 않은. 저희가 캘린더 중에서도 한장한장 넘기는 거에는 명언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좋은 글귀를 보내준 분도 있었는데 잠깐의 시간에 그 글귀들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뭐 링크를 너무 자주 보내줘서 링크를 클릭해서 또 어딜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경우는 네, 잠시 나중에 봐야지 하고 미뤄두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선이 있었죠. 지방선거. 그때 어떤 분은 아 이거 너무 공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문자 공예.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정말 과하게 너무 자주 보내주는 건 그건 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물며 제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었음에도 너무 자주 오니까 뭔가 일과 중에 계속 폰을 보게 되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를 떠올려 주시고 그 문자를 보내는 그 친구 사이에 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월리 운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지인이 며칠 전 보내온 영화가 있는데요. 위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무서운 생각과 쉼표? 느낌표. 그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인생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는 여유, 점점점이 느껴집니다. 분위기 바꿔서 썸머 노래 들으니 여름이 갑자기 좋아지네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함께 남겨주셨어요. 영화 위트요.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입니다. 처음에 해월리 은하수님이 글에 써주신 위트를 봤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화지? 하고 생각이 안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보고 싶은 위시리스트에 포함된 영화였더라고요. 근데 안 보고 한참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영화 소개해주는 방송이 있잖아요. 그 방송을 보다가 예전에 영화 위트를 소개해줬거든요. 근데 그 영화 그 소개를 보면서 아, 저 영화 꼭 찾아서 봐야지 했다가 잊고 있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찾아봐야겠어요. 또 이렇게 말만 하고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하면 또 있습니다. 아,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주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런 영화 저는 스릴이 약간 있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도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서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잊고 있었는데 은하수님 소개, 추천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는데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를 많이 위해주고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는 서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곤 했는데 마지막 연락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전화번호가 016019였을 때니까 정말 오래전입니다. 둘 사이에 멀어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대학 졸업하고 멀리 떨어져서 서로 치열한 20대와 30대를 보내다 보니 연락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가끔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둘 다 연락처가 바뀌었는데요. 바뀐 연락처를 서로 공유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늘따라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야, 휴대전화번호가 016019면 이 당시에 017도 있었죠. 011도 있었고요. 정말 오래전 이야기네요. 참고로 저는 016만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사용하기 시작해서 계속 010으로 바뀌기 전까지 사용했던 매니아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016, 019 시절 이후에 그만큼 오랜 시간 연락이 뜸했던 친구요. 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016, 019 시절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010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연락처가 바뀐 그런 친구들, 지인분들이 있어요. 이런 적도 있죠. 예전에 폰을 물에 빠뜨려서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물에 빠뜨려서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요. 전화번호를 따로 백업해 놓지 않아서 전번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했는지. 뭐, 근간에도 아니면 5년 전에 고장났다고 했으니까요. 그 무렵에 만났던 분들은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뭐 주위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그렇게 연락처가 날아간 줄 모르고 그 무렵에 계속 연락했던 분들은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폰에 있는 번호가 전부 날아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고 새롭게 저장을 했는데 막 10년, 20년 고등학교 동창분들은 연락을 근간에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날아간 번호를 회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아서 날아가 버린 전화번호처럼 예전에 함께 했던 분들과의 시간이, 추억이 날아가 버린 것처럼, 다시 또 그중에는 연락이 이어지는 분도 있겠지만, 추후에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가끔은 안부 문자를 해야겠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연우, Don't Say Why.

연우 Don't Say Why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4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주 이평강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인분들께 연락을 돌렸습니다. 설문조사할 게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였거든요. 민주평통평화통일 100만 인터뷰입니다. 이를 통해 연락하면서 설문만 남길 수 없어 안부도 같이 물었습니다. 아예 답을 안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설문이 목적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 것일지도요. 흔쾌히 설문도 해주시고 반갑게 안부를 나눠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설문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안부 인사만 나눈 분들도 있었고요. 설문 때문에 연락을 했지만 다시 연락을 나누어 반가운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직도 다 메시지를 보내지는 못했어요. 일일이 보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앞으로도 연락이 닿는 분들이 설문이든 아니든 답을 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상황, 뭐 이러한 설문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 문자, 단체 문자죠. 단체방에 올린 문자가 아니라 그래도 전체 내 번호에 있는 분에게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면 뭔가 이 내가 보내주는 링크를 보고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설문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라고 보냈는데 답이 없는 경우는 왠지 서운하고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 이런 설문조사를 받거나 했을 때 못한 경우,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어려워서 못하거나 아니면 시간상 정말 바쁠 때 받으면 그럼 이따가 마음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그런 지인에게서 오는 문자일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내가 예전에 이런 문자 받았을 때 문자를 보냈을 때 뭔가 설문 입장 바꿔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이런 설문조사를 보냈을 때 정말 한 분 한 분의 답장이 귀했던 것처럼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나도 보내줘야지 했는데 못 보낸 경우도 있기는 해요. 깜빡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면 나는 깜빡하고 있지만 그 지인은 어찌됐던 서운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평강님 충분히 서운해 하실 만합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요, 매주 이평강님의 지인분들은 아직 이런 설문조사, 평통과 관련된 설문조사 문자가 안 왔으면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나한테 아직 서운하실 수도 있으려나요? 뭐야 이 녀석이 나한테는 안부 문자 겸 설문조사 문자도 안 보이네? 나는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난 지인인가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지금도 한분한분 보내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평강님의 글에서처럼 그 설문조사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 안부 인사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평강님 지인분들은요, 내가 이래저래 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며 하고 먼저 문자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울까요?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강님의 글에서처럼 이런 기회에 뭔가 설문조사와 관련된 글을 보내긴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일상,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폰에 저장된 지인들을 한분한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시 잊고 있었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겸사겸사해서 연락을 해서 다시 인연이 예전처럼 이어갈 수 있는 계기도 될것 같아요. 설문조사 말씀하시니까요. 예전에 이런 설문조사 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폰으로 보내서 클릭한 다음에 링크를 타고 가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 설문조사 문항의 양에 따라서 완료하면요. 1,000원, 2,000원. 통장에 계좌 이체해주는 서비스도 있었는데, 한동안 그 재미로 했었는데, 그것도 잘안 되더라고요.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문자를 잘안 하는 편입니다. 전화는 더잘안 하고요. 정말 필요한 용건이 아니면 전화도 문자도 잘안 하고요. 바쁘지 않을 때도 문자를 잘안 보내요. 이유 없이 안부 문자를 보낸 적은 거의 점점점점점 없습니다.
방송 듣다 보니 문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 버렸습니다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여러 개 올려주셨어요. 방송 듣다 보니 문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 버렸다라고 지우님 해주셨는데요. 이 글을 댓글을 올리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연락하셨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아마도 또 이렇게 글을 올릴 때 생각나 버렸는데 소식 궁금하고 문자 보내고 싶은 사람이 막상 또 하려고 하면 스마트폰 켜고 거기에 그 지인분의 이름을 보면서 또 망설일 거예요. 하지만 문자는 안 보냈지만 마음속으로 그 분에게 문자가 간 거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네, 물론 그분은 텔레파치로 바르 서술했나요? 네, 그분은 내가 생각만 하면 모르실 겁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득 내가 어떤 지인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그 상대방 지인이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불쑥 마치 텔레파시처럼 떠오른 순간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느낄 때도 있어요. 빈말이 아니고 그런 게 우리가 뭔가 과학적으로 검증은 할수 없지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통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워라벨 TV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을 듣다 보니 궁금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조만간 가평에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1박 일정으로요. 킥. 맛있는 밥 먹으러요. 잠깐 동안에 가출, 탈출, 키어키어. 뭐니뭐니 해도 밤에 같이 누워 수다 떠는 게 진국이죠. 또 좋아하는 사람, 마음 통하는 사람과 같이 먹는 밥도 꿀맛일 테니까요. 얼굴 본 시간이 한참 전이니 그동안 쌓인 이야기야, 회포야, 그리움이야, 오죽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또 웃고 지나는 행복한 길목입니다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사람, 그리운 사람은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아니면 문자를 안 보냈다고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아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건큰 행복이자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전화번호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떠올리기만 하다가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글에서 남겨주신 것처럼 내가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연락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분을 떠올릴 때, 그 좋은 사람, 그리운 사람 떠올릴 때요. 행복해지면서 그게 실제로 연락과 이어져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행복이 배가 되는데 연락처가 없는 사람은 아, 좋은 사람, 그리운 사람으로 떠올려지면서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행복함으로 생각이 드는데 플러스 여기에 그리움이 더해집니다.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분 만나시면요. 워라벨 티브님, 후기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 마음 잘 알지요. 저도 그렇답니다. 생각난 지인이 있고 소식 궁금한데 너무 오랜 시간 연락 없다 보니 생뚱맞을까봐 연락 못해요. 히읗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그 마음 너무너무 저도 잘 압니다.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공감이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비슷한 생각을 나누는 것처럼요. 그 생각난 지인분도요. 그린 소나무님 생각을 문득문득 하면서 연락을 할까 말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한번 용기 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의 글입니다. 저도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딩 친구들인데요. 요즘 뭐 하고 사나 모르겠네요. 히에디에리유. 네, 특히 저희가 지인 친구 이야기 하는데 고등학교 학창 시절 친구에는 뭔가 더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고딩 때 한참 시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때 같이 서로 어려웠던 환경이어서 그럴까요? 다른 건 못하고 막 시험에 시달려 가면서 대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눈 친구들이어서 고딩이라는 고등학교라는 말에 더 애틋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요, 이런 거 있었죠. 한 10여 년? 20여 년 벌써 됐을까요? 동창생을 찾아주는 동창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참 유행이었죠. 그때 붐이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제 주변에는 있더라고요. 네. 다음은 루시님의 글입니다. 저는 성격상 먼저 전화를 잘안 해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전화를 하면 반갑게 받는 편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전화한 사람들이 무안해 할 때도 있어요. 고쳐야지 하면서도 잘 점점점점점 어색한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성격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누씨님의 글을 보고 있다 보니까요. 원래는 이렇게 안부 인사도 잘하고 문자 같은 것도 자주 보내고 확인도 잘하고 전화도 잘 받는 그런 타입이었는데요. 요즘은 안 그래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생각해보면 업무가 점점 많아지면서 업무와 관련된 일, 장시간 통화를 하게 되기도 하고 잠깐 사이에 일과 관련된 그런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문자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는 게 두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지인들과의 연락도 조금씩 시간이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의 좋은 점은 하고 싶은 말을 사연으로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것. 하트 이모티콘. 전화나 문자는 그래도 부담 있을 때가 있지만 사연은 하고 싶은 말을 올리고 싶을 때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네, 사연은 하고 싶은 말을 올리고 싶을 때 그렇죠. 전화나 문자도 하긴요. 저도 잘안 되는 걸 자꾸 경희님에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한번 그렇게 서로 해보시게요. 네, 지금 사연 올리는 것처럼 굳이 생각하면서 긴 문자가 아니더라도 짧게 생각나서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문득 생각나서 문자 보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문자만 보내도 지금 상대방이 지인분이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배려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전화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까지 생각하셔서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거이실 거예요. 오랜만에 골목길 노래 좋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 첫 곡으로 이재민의 골목길 들었죠. 아, 저도 오랜만에 정말 듣게 돼서, 책갈피에서 같이 나눠야지 하고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요즘 노래 중에는요, 이런 리듬, 이런 사운드, 이런 흥의 노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네. 이 노래에 대한 기억, 저희가 지인 이야기 하면서 문득 소식 궁금해하고, 반가워하는 것처럼, 이 노래를 들었던 그 시절에 제 기억도 함께 남아 묻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재민, 골목길. 그 가수 이재민님 요즘 소식 궁금하네요. 물론 저와 지인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네, 골목길 이야기하면서 노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TV에 예전에 연예인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소개하는 방송들이 있던데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하트요. 저도 지나며 구름이나 꽃잎, 나뭇잎 사이가 하트 모양이 될 때마다 예뻐서 사진을 찍곤 하는데요. 몇년전 혼자 여행을 하다가 산길을 지나며 숲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나 찍을 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사진을 확인해 보니 빛이 하트

분들에게도 연락하기 전에 아니면 평상시에 마음으로 편지를 많이 쓰는데요. 그 편지는 편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냥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담고 말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집 주위에 산과 이동하며 보이는 산에 피어오르는 산 안개가 참 멋지더라고요. 오늘도 주어진 귀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보내는 메일입니다라고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글 올려주셨습니다. 글 내용 중에요. 마음으로 편지를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의 편지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그건 그리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 안개, 네, 산에 뜬 안개 멋지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무주구천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정상 가까운 부분에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 아래에서부터 안개가 모락모락 이렇게 가득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보니까 안개가 아니고 비구름이었습니다. 비가 가까워져서인지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니까 비 맞기 전에 올라가야지 하면서 이제 걸어 올라갔는데 비구름이 거의 걷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뛰어가면 비구름을 제치고 비가 뒤에 오다가 천천히 걸으면 또 비구름이 오면서 저를 앞서가고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 경험을 딱 한번 했는데 걷는 속도와 비가 오는 속도가 비슷했던 거죠. 그 경험도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무님 문자를 보내려고 검색하다가 오래전 지인을 볼 때면 생각날 때가 있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스카이미님이 갑자기 소식이 궁금하거나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문자 보내기가 망설여진다는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네,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안부 궁금하고 궁금해하는 지인도 비슷하게 내 소식을 궁금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연이나 사연 좋고요. 직접 문자 한번 보내 보세요.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과 사연 함께 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정말 숨이 턱까지 턱 막히게 덥고 습한 날에 헉헉거리며 길을 걷다가 시원한 택시를 탔는데요. 몸이 좀 시원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덥고 습했던 차 창밖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 그 풍경, 더웠던 풍경 안에 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시원한 곳에서 밖을 바라보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밖의 풍경도 따뜻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인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지금 오늘 선곡한 노래 중에 두 곡이 남았는데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 아디오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은 많이 습하고 덥지만요, 그래도 여름을 날려버릴 정도로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7월 15일 한 주의 중간이고요. 7월의 중간 이런 날이 맞추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게다가 복날이죠. 복다림들은 좀 많이 하셨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은 놀자.

Flying, stand by me.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그것보다도 비온 뒤에 너무 더워요. 아, 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 장마 전에는 좀 습도가 좀 낮아서 그늘에 아래 있으면 그렇게 더운 줄을 몰랐거든요. 바람도 시원하고. 그런데 이 장마 기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늘은 뜨거운 사우나의 증기가 몰려듭니다. 아휴, 이렇게 더우니까 큰일입니다. 아,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즐겨야죠. 원희의 비를 몰고 오는 소년, 그리고 QWER입니다. 내 이름 맑음.

언니, 비를 몰고 오는 소년, QWER, 내 이름 맑음, 듣고 왔습니다. 한때 아이돌 스타일의 노래,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인가요라고 하죠. 트로트 계열의 노래, 그리고 일본의 솔로 가수들, 발라드를 좀 많이 불렀죠. 이게 좀 국한되지 않았나 했는데, 요즘 밴드 음악이 다시 전성을 구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밴드 음악을 하긴 했는데 밴드 노래들이 좀 획일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밴드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밴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The Rose입니다. Back to Me.

Those back to me 듣고 왔습니다. 노래하고 뭐 가수 이름만 보면은 외국 가수 같죠? 국내 밴드입니다. 국내 활동보다는 해외부터 활동해서 빌보드 차트에도 스스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서도 유명한 밴드죠. 이치용 가버님들입니다. 집시여인.

네, 이치현과 번님들 집시 여인 듣고 왔습니다. 이치현과 번님들이 처음에 사랑의 슬픔이었죠? 사랑의 슬픔으로 데뷔를 하고 이 노래가 두 번째 노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손목밴드죠? 손목밴드를 기타를 치면서 하얀색 손목밴드를 꼭 포인트처럼 하면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본인만의 아이템인가 뭐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땀이 많대요. 해서 중간중간 땀 닦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상징이 됐죠. 참 멋있었던. 멋있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치영과 본님들의 집시연 듣고 왔습니다. GOD입니다. 관찰.

네, G.O.D 관찰 듣고 왔습니다. 요즘 저녁에 관찰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갑자기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목 이야기입니다. 아, 웽 소리 한번 들으면 아, 얘를 잡고 자야 돼서. 집안에 이제 모기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모기가 발생하는 곳이 화분 밑에 보면 물받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좀 남았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알을 낳고 걔들이 이제 다시 성충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 집에 있는 화분을 요즘 많이 심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물받이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우시고 좀 깨끗이 하시는 게 제일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기 잡자고 모기향 너무 막 뿌리는 것보다는 모기가 처음부터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모기 개들하고는 같이는 살 수 살긴 살아야 하는데 모호입니다. 깊은 밤의 우리.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지금 라이브 방송이니까요.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WS501, 내 머리가 나빠서 듣고 왔습니다. 이게 꽃보다 남자의 삽입곡이었죠.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 노래를 들은 모습 보니까 제가 많이 떠올랐다고. 그래서 저는 꽃보다 남자를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목 때문이랍니다. 내 머리가 나빠서. 신청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MT, 대학교 첫 MT에 과대표 선배가 불러서 히트치고 거의 우리 과 노래가 되었다는 노래. 그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풋풋한 내 젊은 날이 생각나요. 라고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다른 노래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파리젠 웍스웨이 게리모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다섯 손가락 소요렘 빨간 장미를이었고요. 처음 노래를 듣게 돼서 너무 좋아 CD가 달아질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 이 노래를 안 들은 지가 20년은 된 듯해요. 이 곡도 내 젊은 20대가 생각이 납니다. 수요일의 빨간 장미는 대학교 첫 MT 때, 그리고 이 노래는 20대. 두 노래 다 20대를 생각하면서, 사연과 신청 보내줬는데, 마지막으로, 생전 처음으로 듣게 된 팝송. 중1 때, 하루 종일, 밥 먹을 때 빼곤 뜻도 모르고 들었던 노래라고 마지막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내용은 몰라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파리젠 웍스웨이 그리고 FRTV의 데이비드 월츠까지 세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수정님 감사드립니다.

FR 데이빗 워스. 선글라스가 더 기억에 남는 가수였죠. 오늘은 놀자. 저희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튜브 채널 전직 공동체 라디오에 보면 오늘은 놀자 부분에 중간쯤에 사연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거든요. 그곳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댓글을 확인해서 저희가 바로는 아니겠네요. 방송 있는 날 월수에 신청곡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이벤트도 있습니다. 저희 나루 역사 문화연구소 광영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양질의 도서 월말에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입니다. 리틀 스타.

네, 스탠딩 에그, 리틀 스타 듣고 왔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이죠. 비가 왔다가 지금은 좀 무덥죠. 이럴 때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건강 정말 유의하시고요. 너무 차가운 물만 드시지 마시고요. 물은, 아, 참, 죄송합니다. 수분을 지금 정말 많이 보충해야 될 때죠. 물 많이 드시고요. 아, 너무, 폭염 경보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좀 그늘에 좀 쉬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재밌는 세상, 그리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한주 되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에스파. 레모네이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같이 버티는 파체 덕히는 거야 내 등치의 라이센스 비더패워 치과스테스 믿고 가는 길 마셋 기고 나는 나는 메인 레드 스파크 발생한 메인 채널 따라할 때 멤버 드릴캐오 이것은 오리지널 존재감은 크레센더 패션이 되어버린 컴플렉스 느껴 도파민의 페이지 yeah 도파민의 페이지 yeah 인도하시네 이제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부 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만경강이 있습니다. 만경강은 문화와 역사를 품어왔으며 김제의 넓은 평야를 키워낸 강이지요. 큰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도 있고 높은 산을 휘돌아감고 흘러가며 멋진 풍광을 만들어내는 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없이 흐르는 기억의 강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강을 만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도 같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은 늘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강물 곁에서 사랑을 배우며 또 어떤 누군가는 그 물소리를 들으며 삶의 슬픔을 달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정한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임윤희의 돋보기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테너 황현안의 내 맘의 강물.

경남 함안 출신이며 동양의 슈베르트라는 별칭을 가진 이수인 작사, 작곡으로 한국 가곡 내 맘의 강물을 테너 황현안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바람이나 폭우가 오면 거센 물살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도 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어두운 것은 아니지요. 삶의 아픔은 사람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주니까요.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강위에 조용한 위로 한 조각 띄워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아름다운 섬진강.

황여정의 시에 박경규 작곡으로 아름다운 섬진강을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어린 시절의 풋풋한 웃음과 젊은 날의 푸른 꿈들, 사랑하는 이들과 보낸 아름다운 추억이 마음이라는 강물 속에 차곡차곡 흘러 들어갑니다. 조용히 흘러가며 들꽃도 품어주고 새들의 그림자도 쉬어가게 하는 그런 마음의 강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삶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마음을 어루만져줄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태연의 세월강.

윤도우 작사, 최강산 작곡으로 2025년 발표된 김태연의 세월 강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추억과 그리움이 한데 어우러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강을 이루며 흘러갑니다. 힘든 날에는 그 강물이 탁해지기도 하고, 행복한 날에는 햇살을 받아 윤슬로 반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노래한 이태호의 아버지의 강입니다.

1989년에 발표된 나훈아 작사 임종수 작곡으로 화려한 말이 아닌 소박한 추억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이태호의 노래 아버지의 강을 들으셨습니다. 강은 지나간 시간을 품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내일을 향해 흐릅니다. 그러고 보니 강은 참 묵묵합니다. 이제 세월을 지나고 보니 천천히 흐르는 강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지요. 강은 때로는 좁아졌다가도 넓어지기도 하고 또 가만히 흘러가며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도 삶의 물결을 따라 조용히 흘러가면 되겠지요. 잠시 마음을 허니 내려놓으시고 이번에 준비한 노래 들으시면서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만토바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수아니 강.

미국 가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티븐 포스터의 수완이 강을 만토바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비켜서 흐르고 깊은 골짜기를 만나도 끝내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속 그 강이 너무 지쳐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거칠게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평안과 희망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마음의 강의 물결을 조금 천천히 흐르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의 계절은 다시 바뀌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임윤희의 돋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엔지니어 양태석, 진행의 임윤희였습니다.

재밌는 고사성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DSE 방송국에서 제작한 조정시의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하여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포레스텔라의 스가보로 추억.

오늘 들려드릴 고사성어는 대기만성, 그럴 때 그릇기 늦을만 이룰 성. 뜻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삼국시대 이나라에 체험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풍채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촌동생 채림은 생김새도 부족하고 출세를 하지 못해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채림이 조조의 부름을 받아 장군직을 하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모여들어 승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그때 집안의 큰 어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여미가 큰 인물이 될줄 알았다. 어려서부터 공부는 물론이고 무예 솜씨도 남달리 뛰어났지. 그렇습니다. 이제 장군이 되었으니 우리 집안은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체험을 앞다투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최림이는 아직도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예, 아직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걱정하자 채림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둥그런 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

뒤따라온 채영은 동생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큰 종이나 큰 솥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큰 인물도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내가 보기야오는 대기만성할 사람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체험의 말에 지름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뜻을 이룰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 후 벼슬길에 오르기 시작한 채림은 천자를 보좌하는 삼공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충실히 보필하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나이가 들어 늦게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소녀의 기도.

살짝 칼로 그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방은 쉽게 고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치를 뚫고 나온 나방과 달리 무늬의 빛깔이 곱지 않고 날개짓에 힘이 없었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날기에 몇번 날개짓을 했지만 결국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어려움 없이 구멍을 뚫고 나온 나방은 진정한 나비가 될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처럼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보람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인생 경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정식, 엔지니어 양태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주제곡 OST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오늘의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3부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어 소피 국가 간에 거대한 전쟁이 발발하자 왕실 마법사인 솔리몬은 하울에게 참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울은 자신은 너무 겁쟁이라며 무서워하죠. 대신 90세 노파 보습을 한 소피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여 왕궁으로 보냅니다. 솔리몬은 국가에 협력하지 않으면 하울의 마법을 빼앗겠다고 협박하지만 소피는 진심으로 하울을 옹호하며 솔리몬의 요구를 당당히 거절합니다. 바로 그때 국왕으로 변신한 하울이 나타나 소피를 비행선에 태워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이때 도망치기만 하던 곱쟁이 하울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난 도망쳐왔어. 하지만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어. 바로 너 소피야. 이렇게 명대사를 남기며 소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타는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소피는 하울로부터 길을 인도하는 마법 반지를 받게 되는데요. 치열한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하울은 셜리먼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법으로 성을 바꾸고 소피가 살던 옛집으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4부 미래에서 기다려 설리머는 소피의 어머니를 이용해 결국 하울의 성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고 군대를 보내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울의 마법 덕분에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전쟁의 충격 속에서 불을 먹는 악마 캐시퍼는 마력을 잃어가고 그들이 타고 있던 성은 두동강 나면서 소피는 일행과 떨어져 고립되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 협곡 밑에서 하울이 준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며 소피에게 하나의 길을 안내하는데요. 반지가 알려준 길은 놀랍게도 하울의 과거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세계에서 소피는 어린 시절의 하울을 마주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인 캐시퍼를 살리기 위해 하울이 자신의 심장을 건네며 계약을 맺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과거의 문이 닫히기 전 소피는 어린 하울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반드시 만나러 갈 테니 미래에서 기다려. 그랬죠. 처음에 군인들이 소피를 놀라게 했을 때 한창 찾아다녔잖아 하면서 소피를 구해주었죠. 현재로 돌아온 소피. 어느 순간에 마음의 변화를 겪은 소피의 저주가 풀려 백발의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캐시퍼가 계약에서 풀려나 떠나자 성의 잔해가 무너지며 모두가 추락할 뻔한 위기를 맞이하지만 늘 곁에 있던 순무 허수아비가 나타나 모두를 구해줍니다. 소피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순무에게 입을 맞추자 순무의 저주가 풀리며 이웃나라 왕자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왕자는 자신의 실종이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며 조국으로 돌아가 전쟁을 멈추겠다고 약속하죠. 이 모습을 자신의 개 흰의 눈을 통해서 지켜보던 설리만 역시 이 어리석은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하울과 소피
마르클과 마녀, 자유를 얻었지만 의리로 다시 돌아온 캐시퍼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아름다운 끝을 맺습니다. 이제 영화 감상평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영화는 소피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과 하울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존재를 만나며 성숙해지는 과정을 아름다운 영상미와 음악으로 담아낸 명작입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는 한 번 봐서는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의미와 감독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죠. 이웃 왕자의 실종이 그 목적이 불분명한 영화 속 전쟁의 모습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강렬한 평화주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미래가 맞물리는 운명적인 인연의 순환을 보여주는데요. 영화 후반부 소피가 과거에서 외친 미래에서 기다려 꼭 찾으러 갈게 라는 말은 하울의 인생을 지탱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하울은 이 기억을 품고 평생 소피를 기다려왔기에 끊임없이 돌고 도는 두 사람의 인연이 마치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전 목마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곡이 인생의 회전 목마이죠. 3부와 4부에서 인생의 회전 목마 이 곡의 변주가 예술인데요. 하울이 전쟁터로 향할 때는 장엄하고 비장한 오케스트라로, 소피가 과거를 여행할 때는 아련하고 슬픈 피아노 선율로 바꾸며 인물들의 비극과 희망을 동시에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을 장식하는 주제가 세계의 약속은 지금은 혼자이지만 두 사람의 어제로부터 오늘이 태어나고 마치 처음 만난 날처럼 반짝인다. 가사처럼 소소하지만 소중한 기억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전하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소피의 외모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소피가 당당하고 사랑을 느낄 때는 눈부신 소녀로, 기가 죽거나 포기할 때는 굽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죠. 인간을 늙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위축된 마음이라는 것을 감독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는 이들이 서로를 채우는 대안적 가족의 따뜻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곱쟁이 하울, 자존감이 낮았던 소피, 탐욕스러웠던 황야의 마녀와 마르클, 이들이 하울의 성에 모여 서로를 돌보는 연대야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작은 온기라는 것을 감독님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는 늘 곁에 있는데 정작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배고파도 배부르다 하고 힘들어도 괜찮다 하고 그때는 그 말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한 잔의 온기, 시 한 줄의 떨림을 전하는 시간. 차를 읽으며 시를 마시며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SB님이 보내주신 사과 한 개의 추억과 함께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SB님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던 사과 한 개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엄마와 둘이 시외버스를 타고 어딘가 먼 길을 가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커다란 사과를 먹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사과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해요. 어디로 갔을까? 그 사과는 어린 SB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작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불과 몇 년 전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엄마가 드셨구나. 그 깨달음은 2, 3년쯤 지나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나는 그때의 엄마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되어서야 그걸 깨달았을까? 아마 없는 살림에 아이들 먹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 엄마가 따로 무언가를 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읽고 SB님은 한동안 먹먹한 회한 속에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여주던 모습이 엄마의 전부인 줄 알았던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엄마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시라면 이 노래는 세월을 건너 부모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김수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특히 이 노래를 부른 김상은 씨는 김수월 시인의 증손녀라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시를 증손녀가 목소리로 다시 살려낸다는 것. 그것도 어쩌면 오래전 마음이 세월을 건너 돌아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SB님은 내일 그리고도 한참이 지난 날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셨지만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늦게라도 엄마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를 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셨으니까요. SB님의 신청곡 김상은의 부모였습니다. 심순덕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는 제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엄마를 향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는 늘 강한 줄 알았고 엄마는 늘 괜찮은 줄 알았고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시인은 그 당연함을 하나씩 꺼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도 배고프고 아프고 서운할 수 있는 그저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습니다. 이 시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립니다.

오늘의 시와 함께 할 차는 애플 시나몬 차입니다. 따뜻한 물속에서 사과 향이 천천히 퍼지고 은은한 시나몬 향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향이 먼저 다가오지만 마시고 나면 오래 남는 것은 깊고 따뜻한 여운입니다. SB님의 사과 한 개 추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사라진 사과가 궁금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엄마의 마음만이 따뜻하게 남았으니까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와 참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SB님의 사과 한 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볼 만큼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엄마의 마음 있으시지요? 그 마음이 오늘 하루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를 읽으며 시를 마시며 김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주시 평생학습 방송국 라디오 플러스이고요. 저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마음의 설사 여명숙입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커다란 나무 아래 잠시 머물러 보세요. 바람 부는 날 바람에 온몸을 맡긴 나무를 잠시 바라보세요. 오늘 하루는 이처럼 바람결 하나도 나무 그늘 하나도 찬란하게 눈이 부신 멋진 날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땐 행복하고 슬플 땐 아픔을 느끼죠. 마음과 몸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런 느낌들입니다. 느끼기 위해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하기 위해 우리들은 느껴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느낌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 머무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병의 전 단계인 미병이란 게 생겨요. 소위 말하는 징후란 거죠. 이 미병의 시기에는 치료가 수월한 반면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는 못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와도 매우 비슷한 듯해요.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보다는 사소한 마음의 결이 어긋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넘겨버려요. 감기가 오기 전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때 조금 쉬어주면 되는데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꼭 심한 감기를 앓는 것처럼요. 통증은 이제 미병이 끝나고 우리 몸에 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지요. 심한 몸살 감기는 온 몸의 장기들에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머리는 깨어지게 아프고 목은 음식을 삼킬 수 없게 아프고 고열은 정신까지 힘들게 하지요. 근육 하나하나를 풀어헤쳐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죠. 아픈 곳은 분명 허리인데 손발이 먼저 저려올 때 온몸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사실에도 다시 사람의 인연을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가 원만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부족하면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서로 나누었던 마음의 크기와 온도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이때 우리는 서운함이나 후회, 아쉬움 같은 감정의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앓이를 하며 심장이 아파오죠. 특히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연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마음의 통증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죠. 마음의 통증이 커서 가슴앓이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마음의 추스림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미병처럼 징후를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살아가면서 마음의 통증을 덜 경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차리고 욕심은 조금 더 내려놓고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많이 채워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연인의 발과 내 발을 맞대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손톱, 발톱은 밤에 깎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은 붉은 글씨로 쓰지 않는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 같은 이런 말을 잘도 믿고 지키며 살아오죠. 그러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사람에게는 의심을 품은 채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어디 타인뿐이겠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스로를 의심하며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때가 많지요. 믿으면 믿은 만큼 상처로 돌아올 것만 같았고 뒤통수 받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진 않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감정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대가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함보다는 믿음이라는 나의 감정이 언젠가는 닳고 지쳐서 색이 바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믿음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중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아득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폐허 속에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쌓아 올려야 해요. 믿음은 밝고 분명한 것이라가 아니라 어둡고 흐린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어야만 하는 거죠.

밤이 가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만큼 좋을 때도 없네요. 살아가면서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들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을 겁니다. 아직 흉터 자국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순간들에서도 상처받지 않으려 관계를 맺는 것에, 관계되어지는 것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린 여전히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나를 믿고 소중한 사람들을 믿으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믿는 용기를 가져보자고요. 어떤 관계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행동하고 이해하며 자기 중심적이거나 의존적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자립한 상태여야 해요. 필요에 의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인간관계 자체가 번거로운 만남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죠. 사람이 지친다는 말처럼요. 그럴 때는 잠시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 후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온기는 뜻밖의 반가움과 설렘 그리고 활력을 선사할 겁니다. 혹시 오늘 문득 누군가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분명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따뜻한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내가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더더욱 감사할 일이고요. 스치는 모든 만남들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죠.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해요. 마음을 비운 마음은 삶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플러스 어느 시인의 노래 진행자 이주자입니다. 절기상으로 망종이 지난 지 며칠 안 되는데 벌써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날씨로 젊은이들은 반소매 반바지 차림입니다. 겨울을 상징하는 사만사온만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사시사철의 절기마저도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6월 6일 현충일과 25일 6.25 사변일을 기억하며 6월을 맞이합니다. 현충일은 1956년 제정했는데 망종 때 제사 지내는 풍습에서 망종 즈음 현충일을 제정했다는 망종 유래설이 있습니다. 올해가 6.25 76주년이죠. 6.25를 상기하면서 오늘은 모윤숙님의 유장한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연숙. 산 옆 외딴 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요.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원수가 밀어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숨 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루,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달리었노라. 산골짜기 무덤과 가시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폭풍우같이 머나먼 적진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귀여운 동생들도 있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지요. 가까운 내 사람들과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누른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그래서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이 얼굴의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위안해 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고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리 숨 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 새여, 혹시 내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보라, 폭풍이 온다. 대한민국이여, 이리와 사자 떼가 강과 산을 넘는다. 내 사랑하는 형과 아우는 서백리야 먼 길에 유랑을 떠난다. 운명이다. 이 슬픔을 모른 채 하려는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아니, 운명이라도 좋다. 우리는 운명보다 강하다. 강하다. 이 원수의 운명을 파괴하라, 내 친구여. 그 억센 팔과 다리, 그 붉은 단군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저 말고 죽을 곳에서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유쾌히 이들과 함께 버시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이노라.

네. 모윤숙님의 매우 유장한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였습니다. 모윤숙님, 특유의 여장부다운 활달한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현실감 있게 표현한 6.25 종군시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분단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허국 영령의 넋을 기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6.25 76주년을 맞이하여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님의 긴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플러스 어느 시인의 노래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행자 이주자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계속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up, 이래 이래 up.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5MHz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간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신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더욱 익숙한 질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장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질병인지, 왜 생기는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의 신장질환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1: 네네.
0: 제가 이제 뭐 많이 알지를 못해 제대로 된 질문을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괜찮습니까?
1: 아주 좋았습니다.
0: 아, 네. 오늘도 제가 어쨌든 이제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네네. 궁금한 점들 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이 신장질환은요, 사람한테도 아주 중요한 기관이 신장이잖아요.
1: 아, 맞습니다. 네.
0: 저도 이제 엄마가 신장 때문에 되게 고생하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고, 네. 또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신장이라는 기관이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1: 맞습니다.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 거 저희 이제 콩팥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네. 저희 몸에 두 개가 있지 않나라는
0: 그러니까요.
1: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네. 신장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좀, 일단 반려동물 입장에서
1: 일단은 신장은 네. 쉽게 얘기해서 몸속의 정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필터 역할을 하는
1: 네,
0: 거예요?
1: 맞습니다. 몸속에서 좀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는 네. 기관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소변으로 만들어서 배출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신장의 역할이 이런 노폐물 배출만 있는

0: 이런 통설도 있잖아요. 한 번 나빠지면 좋아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서도 그렇고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콩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나빠진다라고 하면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관리를 한다라는 네. 개념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네. 기관이고 치료도 잘 되지 않는 장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이 콩팥도 상당히 유전이 많이 된다고 사람은 저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전 가족력을 물어보더라고요.
1: 근데 맞습니다.
0: 반려동물은 종이랄지 뭐 유전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1: 아무래도 뭐 종특이적이나 뭐 유전적으로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기는 네. 한데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만성 신장염 일단 만성 신부전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네, 있지만 네. 콩팥은 관리하는 거는 뭐 갑작스럽게 콩팥이 망가지는 건 대부분 이제 급성 신부전으로 오기 때문에 물론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도 좀 콩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좀 피해 준다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습관을 좀 항상 머릿속에 네. 담고 실천을 해주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0: 나빠지기 전에 네.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네,
0: 이렇게
1: 맞습니다.
0: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1: 사실은 정말 급성, 만성 말 그대로 단어의 차이인데요.
0: 네.
1: 급성 신부전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신장의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0: 뭐
1: 경우.
0: 뭐 때문에요?
1: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거는 뭐 독성 물질을 섭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탈수가 너무 심하게 온다거나
0: 네.
1: 아니면 뭔가 감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신적으로 쇼크가 와서 신장 안으로 혈류량이 너무 감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도 폐색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서 신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급성 신부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0: 네.
1: 만성 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아까 유전적인 요인이나 종 소인처럼 그냥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만성 신부전이라고 네. 하는데 이제 만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에는 아까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렸듯이 뭐 결석이 있다든지
0: 네네.
1: 아니면 뭐 신우신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종양이 생긴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서서히 나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종의 특징에서는 어떤 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사실은 종이 어떤 종이냐라는 것보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고양이들이 조금
0: 네.
1: 더 예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0: 네,
1: 아무래도 좀
0: 네.
1: 그렇게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오줌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도 쉽게 좀 이렇게 네.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발견을 하기 좀 어려운 특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0: 듭니다. 신체적인 특징도 있고 행동 양태도 좀 그렇고
1: 네, 맞습니다.
0: 이렇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만성 신부전인데 제 주위에도 이 만성 신부전이 있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있어서 늘 조심하고 약 먹이는 거 빠뜨릴까 봐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만성 신부전 이게 나이하고 연관이 있나요?
1: 결국에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0: 네.
1: 아무래도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0: 네네.
1: 당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만성 신부전에 걸릴 위험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높다고
0: 네.
1: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만성 신부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리 쪽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성 신부전 몇 단계인지를 일단은 처음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0: 몇 단계까지 있어요?
1: 보통은 만성 신부전 같은 네.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
0: 네.
1: 이렇게 불러지고요.
0: 네, 네.
1: 사실은 수의학적으로 기준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병원에 가서 하는 이제 혈액검사 수치를 가지고
0: 네,
1: 1기,
0: 네.
1: 2기, 3기, 4기를 보통 나누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원인이 없이 정말 만성 신부전,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아이들이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좀 처방을 하는 게 좀 우선일 것 같고요.
0: 네.
1: 만약에 나이로 인한 이런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치료를 좀 병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예를 들면 뭐 결석이 있다.
0: 예.
1: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광 결석 말씀드렸는데

0: 있는데 사실 결석 시작점은 콩팥이 맞아요. 그래서 콩팥에서부터 예를 들면 쿠싱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쿠싱이 있는 호르몬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서 원래는 칼슘을 재흡수를 해야 돼요.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칼슘 재흡수량이 호르몬 질환으로 인해서 재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들이 결국에는 신장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1: 쌓이겠죠.
0: 쌓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신장 안에서 결석이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이 생기면 이게 이제 신장 결석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방광에서 쌓인다라고 하면 정말 방광 결석, 요도에 쌓인다라고 요도 결석.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길을 요관이라고 해요. 근데 요관에 그런 것들이 결석이 쌓이게 되면 요관 결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결석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결석 치료를 병행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석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신장 안으로 들어간 혈류량이 너무 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장이 계속 데미지를 입게 돼요.
1: 혈압, 고혈압하고도 그러니까
0: 그렇죠.
1: 직결된다는 얘기죠?
0: 맞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먼저 단백뇨 같은 게 이제 나오기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신장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단백뇨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빨리 치료를 해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이 되면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 만성 신장 질환의 원인을 먼저 찾은 이후에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관리하는 단계로. 그러면 이제 몇 끼냐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0: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는데 실상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1: 아,
0: 그렇기
1: 그래요?
0: 때문에 저희가 약을 먹는 종류가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를 들면 3기나 4기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기적으로 오셔서 수액을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시는데, 요즘 투석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석 굉장히 좀 많이, 야간 투석 이렇게 좀
1: 네,
0: 간판 많이
1: 맞아요.
0: 보셨을 텐데, 투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신장이 해야 되는 기능이 신장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신장이 해야 될 일들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1: 그렇죠.
0: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희 피를 투석기에 넣은 다음에 투석기에서 신장이 하는 그런 노폐물을 걸러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도를 맞춰주고 이런 역할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버는 이유가 뭐 그렇게 걸러준다고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버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람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이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투석을 받으면서 좀 이식을 좀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라고 봤 그러면 사실은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는 이렇게 장기를 이식받는 게 불법이다 보니,
1: 아, 그 불법입니까?
0: 그렇죠. 불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식 개념이 없다 보니 투석은 결국 말 그대로 신장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간혹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치료가 좀 어렵다. 근본적인 좀 치료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면 어쨌든 관리하는 방법은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0: 네.
1: 일단은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0: 아, 먹는 거 많이 중요하죠. 네.
1: 어떤 것들을 절대 먹이면 안 되고 어떤
0: 그래서
1: 것들을
0: 이제
1: 보충해야 되는지.
0: 콩팥에 적은 단백질이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1: 보통 그런 얘기
0: 해주시면
1: 하죠.
0: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콩팥에 적은 단백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 양을 좀 줄여주시는 걸 가장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좀 수분량을 꾸준하게 좀 보충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1: 그리고
0: 싶습니다.
1: 그 어떤 지정된 사료만 먹어야 되나요?
0: 지정된 사료라고 하는 게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양을 좀 줄이는
1: 줄인
0: 거거든요.
1: 사료.
0: 그래서 단백질 양을 줄이는 게 사실 단백질을 대사하고 난 찌꺼기들이 가장 콩팥에 이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적은 단백질들로 만든 사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백질 함량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아까 좀 말씀드렸을 뜻이 이제 원인 자체가 결석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결석을 녹여주는 사료 약을 먹든지 아니면 네, 네. 결석을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사료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결석 종류가 또 결석으로 좀 말이 좀 센다라고 보면 결석 종류는 크게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나 스트로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에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스트로바이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의 순수하게 식이적인 영향으로 생기는 결석이다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석 성분 검사를 한 이후에 칼슘인지 아니면 스트로바이트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사료를 바꿔 주신다고 하면 사실 이제 스트로바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줄일 수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안에 결석이나 욕 안에 있는 결석을 좀 녹이는 데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사실은 요관 결석 같은 게 좀 굉장히 좀 찾기도 많이 힘든 편이고 한번 요관 결석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네. 있는데요. 요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작은 결석으로도 폐색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1: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가요?
0: 맞습니다. 찢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막힌다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콩팥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오줌을 생성을 네. 하고 배뇨를 생성을 해서 소변을 방광으로 내려보내야 네네. 되는데 이게 막혀있다 보면 사실은 오줌을 만든 상태를 콩팥에다가 직접 저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네네. 되면 이제 콩팥에 물이 결국 이제 소변이 찬다라고 해서 이제 수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콩팥이 아예 망가져 버리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이게 결석인지 만약 요관에 결석이 있다라고 하면 수술을 통해서 사실은 결석 그러니까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인공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길에서 결석을 제거하는 거는 수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고 네. 사실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줘서 콩팥을 좀 살리는 쪽으로 요즘에 많이 시술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방법이 있군요. 조금 전에 이제 콩팥에 적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 네네.
1: 사료를 먹더라도 고기가 없으면 안 먹어요 하는 강아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0: 사실은 그런 네. 경우에는 네. 고기를 안 먹여주시는 게 맞아요. 네. 맞고 차라리 좀 고기 향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1: 사료 중에요.
0: 그런 네. 것들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을 먹을 때라도 조금 정말 좀 미량의 단백질을 네. 좀 먹여주시는 걸 추천을 하긴 하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단백질을 안 먹여주시는 게 콩팥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나마 단백질이긴 하지만 조금 저단백질인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조금 먹이는 건 괜찮은가요?
0: 조금씩 너무 안 먹어서 먹는 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단백질 자체가 콩팥에 무리를 주는 거는 맞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약 단계나 신장 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수의사분 선생님과 좀 상담 네. 후에 좀 식이적인 부분이나 사료적인 부분, 약적인 네. 부분 같이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사실은 단백질을 안 먹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최대한 많이 네. 급여를 해주시는 것도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가장 많이 먹는 게 좋지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습식사료를 먹여주신다 네. 거나 기존에 있는 사료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주시는 게 굉장히 좀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기 정도의 판정을 받아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0: 저는 1기 때 관리를 하는 거와 네. 2, 3기 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1기에 속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만 먹어서 평생 1기에서 머물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는 정도로. 경우도 있을 정도로 네. 사실은 1기 때 관리만 잘 해주시면 사실은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사료, 식이 관리나 이런 물 먹는 거 이런 관리가 되는 아이들은 실제로 약을 끊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신부전 약을 먹지는 않고 예를 들면 그냥 혈압약 정도를 네네. 먹거나 아니면 뭐 단백뇨약 정도만 네. 먹어서 사실은 더 단계가 나빠지지 않고 그렇군요. 유지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 사실 신장은 제가 이제 관리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신장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신장 관리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정기검진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다.
1: 네.
0: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건 그냥 소변하고 혈액만 있으면 간단히 알 수 있는 건가요?
0: 사실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네. 제가 아까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는 기준이 네. 뭐 BUN, 크레아틴, SDMA 뭐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그 혈액을 뽑으면 간단하게 대부분의 병원에서 한 15분, 20분이면 검사 결과를 네. 나올 수가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런 혈액검사를 통해서 기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콩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내보내면 안 되는 기관이세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약이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걸 이제 단백뇨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사람에서도 이제 단백뇨가 좀 많이 문제가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많이 네.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도 이제 신부전 초기에 들어가는데 단백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단백뇨로 인해서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1: 아,
0: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간단하게 오줌 검사로 단백뇨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백뇨 약만 먹어서 사실은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거를 막는 경우도 상당히 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오줌검사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단백뇨도 예방할 수 있고
1: 네.
0: 치료할 수 있고 단백뇨는 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네. 할 수 있고 신부전을 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기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고양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0: 네.
1: 고양이도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두드러지는 어떤 신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까요?
0: 사실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나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급성
1: 어떤 게 독성 물질이라고 뭐 있을까요?
0: 예를 들면은 고양이에 있어서는 백합 같은 거 먹여주시면 안 되시거든요.
1: 꽃 백합 말씀하시는
0: 네, 맞습니다.
1: 거예요?
0: 그래서
1: 그런 걸 먹어요?
0: 간혹 꽃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있는데
1: 나비나 벌 이런 걸 좋아하다
0: 네,
1: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네. 같은 경우에는 백합을 먹게 되면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가
1: 그렇군요.
0: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는 백합을 좀 절대 좀 멀리 해주셔야
1: 되실 것 같아요. 화분은 두시면 안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보통은 뭐 포도나 건포도 같은 거 먹어서도 신장 급성 신부전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1: 네.
0: 아니면 뭐 요즘에 부동액 같은 것도 많이 먹어요. 아유, 산책하면서 부동액
1: 네.
0: 먹고 사실은 사람 약을 먹어서 급성 신부전이 네. 오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열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일단은 뭐 당장 갈 데도 없고 하면 아 이거는 우리 어린 아기가 먹는 우리 아이가 먹는
1: 해열제니까
0: 조금 먹여도 되겠지라고 하고 먹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1: 네네.
0: 요즘에는 그렇게 어린이들이 먹는 거에 굉장히 좀 잘 안 먹다 보니까 달달하고 좀 향기 나는
1: 맞아요,
0: 것들을
1: 맞아요.
0: 많이 좀 해놓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것들이 약인지 모르고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막 핥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 그게 이제 독성 물질이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적당한 약이면은 약인데
1: 네.
0: 그게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었어서 이제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좀 급성 신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이지 않나.
1: 그건 얼마든지 보호자들이 조심해서 막을 수 있는 거니까요.
0: 그렇죠. 이거는 조금만 네.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네.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1: 네.
0: 얼마든지 관리하시기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패키어라이프 오늘은 신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발견하는 게 중요할 텐데 물론 어느 정도 노령견이면 이제 신장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이럴 수 있지만
0: 네네.
1: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검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0: 네네.
1: 어떤 증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나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어떤 증상을 먼저 보이나요?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0: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방광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아이가 오줌을 싸는 거를 좀 불편해한다거나
1: 네.
0: 너무 많이 싼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게 알아차릴 수가
1: 네.
0: 있는데 콩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픈 거를 보호자들이 눈치채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질환이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콩팥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을 하지 못해서 그 노폐물들이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와서야 대부분 알아차리는 경우가
1: 네네.
0: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화장실 가면 암모니아 냄새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암모니아를 저희 몸 안에서 대부분을 이제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암모니아가 몸에 축적이 되면서 몸 안에 이제 질소혈증이라는 게 오게 되거든요.
1: 네.
0: 그 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구토를 한다거나 더 심해지면은 네. 이제 경련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밥을 갑자기 안 먹어요. 아이가 하루 종일 구토해요. 누워있어요.
1: 물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0: 뭐 그런 네. 상태가 돼서 내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장은 제가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1: 그러면 그게 보통 몇 살 때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정기검진을?
0: 통상적으로 6살 때부터는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치를 보고 우리 아이가 콩팥이 좀 안 좋은 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콩팥 정도는 수치를 한번 콩팥 검사하면서 청진까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심장과 콩팥,
1: 네.
0: 심장과 신장 두 개 다 관리를 좀 할 수 있다 네. 보니까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다 수치를 봤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네. 정도씩이라도 혈액검사 간단한 혈액검사로 네. 충분하게 발견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혈압이 좀 높아요. 그러면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0: 아무래도 이제 혈압 자체가 신장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주다 보니까
1: 네.
0: 혈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혈압약만 먹으면 대부분 다 조절이 되다 보니까
1: 네, 네.
0: 뭐 그 정도 혈압약 먹어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지 네. 않나 싶습니다.
1: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물을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0: 물을 너무 많이 먹는 네. 증상은 또 뭐 당뇨나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럴
1: 있군요.
0: 수 있어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든지 또 적당한 게 좋은 거다라고
1: 네.
0: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소변 양까지는 측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물 마시는 양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1: 그건 얼마든지 잴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이제 네. 얼마든지 잴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이 급격하게 늘거나 급격하게
1: 네.
0: 줄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아,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또 모든 병에는 이 조기 발견, 관심 그 다음에 초동대처 이거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쵸? 역시 신장질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게 꾸준히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강조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아, 저는 그냥 정기검진이라고
1: 말씀드립니다.
0: 정기검진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1, 2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 3, 4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차이가
1: 크다 하늘과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고 하셨거든요.
0: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 1, 2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3, 4기 관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1: 아.
0: 매일매일 병원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1: 매일이요?
0: 그럼요. 이제 많이 안 좋으면 수액 매일매일 맞아야 되고
1: 네.
0: 하다 보니까 4기 정도 되면 관리가 너무 힘드셔서
1: 네네.
0: 사실은 조기에 발견하셔서 1, 2기 때 관리를 하면 충분히 3, 4기까지
1: 네.
0: 넘어가지 않고 충분히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1, 2기에서는 얼마든지 식이요법과 약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거니까.
0: 맞습니다. 네,
1: 그렇군요. 근데 이 고양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아지 위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고양이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0: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강아지들보다 제가 근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좀 심해지면 밥도 안 먹고 기력자하고 구토 오고
1: 산책도 안 가려고 할 것이고요.
0: 그렇게
1: 네.
0: 좀 신호를 보내는 게 있다고 하는데
1: 네.
0: 고양이들은 사실 그 신호가 강아지들보다 더 늦어요.
1: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산책을 나가는 아이도 아니고.
0: 맞습니다. 그게 더 늦다
1: 네.
0: 보니까 사실 강아지들이 내원을 하게 되는 시점보다 사실 고양이들이 내원을 하는 시점이 훨씬 더 치료하기가 어렵게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1: 네.
0: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좀 심한 경우에 내원을 해서 치료가 대부분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1: 네.
0: 강아지들보다 고양이들은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양이는 또 특발성 방광염이나 이런 하부 요로기계 질환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동시에 계속 악화되는 경향도 많이
1: 병원에서
0: 있어요.
1: 치료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 스트레스가
0: 맞습니다.
1: 되는 거예요?
0: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치료도 좀 많이 어렵고 한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뭐 주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 치료가 좀 예전에 비해 2기에서는 좀 많은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뭐 3, 4기보다는 1, 2기에서 또 훨씬 더 줄기세포 치료를 네. 하더라도 효과가 좀 커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좀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 관리하는 게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
1: 그럼
0: 외에는
1: 고양이도 몇 살 때 정도부터는 정기검진이 들어가죠?
0: 똑같습니다. 강아지랑 비슷하게 네. 6살 때부터는 네. 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고 네. 요즘에는 좀 조기 신장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발견하는 확률도 좀 많이 커졌으니까 간단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만으로 충분히 검진이 가능하니까 좀 그 부분을 1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정기검진.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도 왜 40대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있고 50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려동물도 정기검진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곽규만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신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신장질환은 워낙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긴 한데요. 그래서 보호자들의 어떤 더욱 세심한 관찰도 필요하겠고 정기검진을 놓치지 않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펫케어 라이프에서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었고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9시 평화동 마을신문과 꽃샘라디오가 함께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이 시간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은 7월 11일 전주 완산중학교 강당에서 진행한 전주 마을교육공동체 7권역 별별마당 소식과 함께 완산중학교 미디어 동아리 라디오 스타 학생들이 실습방송으로 제작한 미니 프로그램 전해드립니다. 음악 한 곡 띄운 뒤에 이어갑니다. 에이스 오브 에이스의 뷰티풀 라이프.